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i.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1: 진짜 여기 처음 온 것처럼 왜 그래? 평범하게 행동하면 돼, 알겠지? 자, 카운터 가서 주문하자.
4: Welcome. This is Burger Princess. Drinks can be ordered here, but for burgers, please order on the kiosk.
2: 오빠야, 저 사람 뭐라카노? 뭐 키 무슨 햄버거라는데?
1: 아, 좀. 내가 평범하게 행동하라 했잖아. 자, 있어 봐봐, 알겠지? 셰프 추천 메뉴인가 봐. 오케이. 키오스크 버거 플리즈.
4: The kiosk is next to the entrance by the door. Please go there to order your burger.
2: 오빠야. 나는 그냥 햄버거 말고 치즈버거.
1: 아,

0: 자, 촌스럽게 좀 있어봐. 키오스크 치즈버거 2, 플리즈.
1: 아, 오빠야. 내 피클 안 먹는다, 아이가. 피클 좀 빼라 해도.
0: 아, 너 진짜 야채 안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 몰라? 아, 그냥 먹어, 좀.
2: Excuse me, could you please step aside for the next customer?
1: 아, 오빠야, 주문 제대로 한 거 맞나? 어, 오빠야, 영어 이제 보니까 영 별론 것 같은데.
0: 아, 참. 영어는 기세야. 미로 그냥 붙이면 돼. 아, 플리즈만 붙이면 되거든. 키오스크 치즈버거 2, 플리즈.
2: Please step aside for the next customer. Please.
3: 오늘 배워볼 표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2: Please order on the kiosk. Please order on the kiosk.
3: Please order on the kiosk.
0: 주문하다, order라고 하죠. 요즘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하는 가게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셀프 주문 기기를 사용하세요.
2: Order on the kiosk 혹은 use the self-order machine라고 하면 됩니다.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Please order on the kiosk.
2: Please order on the kiosk.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Recently in Busan, a story emerged about a man in his 40s who was legally declared dead, but regained his name and family after 10 years. He was once an ordinary young man working at an IT company, but amidst life's hardships, he gradually drifted away from society and ended up spending time alone in Busan. By chance, he visited a counseling center and discovered that he was under a death registration status due to a missing person declaration. The center provided him with an emergency shelter, connected him with a legal aid corporation, and actively searched for traces of his long-lost family. Finally, after 10 years, he was able to hold his parents' hands once again. So today, we're joined by Mr. Chung Chang-won, director of the Busan Somang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that helped this man. And we're going to discuss this story from the front lines of social welfare, where human dignity and hope were never given up, even within the blind spots of social safety nets.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서는 정창원 부산 소망종합지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속에서도 사람의 존엄과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은 현장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부산 소망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 소망종합지원센터 정창원 센터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산역 서면 지하상가 중앙동을 중심으로 부산 전역을 다니며 아우리치 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만난 노숙인과 노숙의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먼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먹거리와 옷, 생필품, 잠잘 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우리치 현장에서 만나는 노숙인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방문한 분들에게는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설명하고 주민등록 복원과 같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 회복 이후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 지원, 치료를 위한 병원 동행,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지원과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uch important, crucial work in the society. Now, he explains that the Busan Somang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conducts outreach in areas with high homeless populations, such as Busan Station, the Seomyeon Underground Shopping District, and Jungangdong, providing basic survival necessities like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those in need or at risk. He actually notes that through continuous counseling on site, they build trust to really guide individuals to the center. And once there, they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to restore resident registrations and settle unpaid health insurance as well. Following identity restoration, they assist with medical accompanied visits and temporary housings, job placements, and qualification training to help them successfully reintegrate into society. While many people might think that supporting the homeless is simply just about providing hot meal or a place to sleep, however, we've learned that your work covers a massive range of services, from operating emergency shelters, showers, and laundry facilities to medical coordination, administrative help, and job placements. Among all these,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most critical form of support on the ground? 네, 많은 분들이 노숙인 지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응급구호방 운영부터 또 의료 연계, 행정 지원, 일자리 연계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1: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의식주로 표현을 하는데 노숙인 분야에서는 식의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는 먹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0: 네.

0: 두 번째로는 가족과 사회에서 단절된 분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회복지 제도 안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건강보험이 장기간 연체되어 제도권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기에 주민센터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행정처리를 합니다. 이후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병원으로 모시고 치료받도록 하고 긴급복지 지원과 응급구호방이나 임시주거 지원을 통해 당장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과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하도록 도와드립니다.
1: 그렇군요. 결국 하루를 뭐 버티게 하는 걸 넘어서 다시 사회 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0: 네, 그렇죠. 네.
2: So he explains that the center's diverse roles can be broadly split into two key categories. The first is ensuring basic human survival by providing food, clothing, and medical care. And the second he mentioned is helping those disconnected from their families and society reintegrate into public social welfare systems so they can recover, of course, relationships and resume daily social lives. And because many have had their resident registrations canceled or face long-term health insurance arrears, they actually are completely cut off from welfare services. So to fix this, his team visits community center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o handle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ssing. And once their identities are restored, they escort those with health issues to hospitals and provide immediate places to sleep, and that is through emergency shelters or temporary housing as well. And a recent story, as I mentioned, about a man in his 40s who was legally declared dead but reunited with his family after 10 years has deeply moved many, many people. We learned that it was during a counseling session at your youth center that he discovered that he was actually under a death registration status due to a missing person declaration. So could you tell us more details about how this case unfolded?
1: 네, 최근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던 40대 남성이 10년 만에 가족과 재회한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지난 2월 그 사상구에서 노숙하는 40대 남성이 센터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현장에 출동하였고 사무실로 모시고 와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0년 전 가족과의 갈등, 뭐 금융 부채, 직장 내 갈등과 차별에 의한 심리적 소진으로 도망치듯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PC방 관리, 뭐 고시텔 총무, 중고거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해 경제적 한계에 봉착하며 거리 노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0: 다행히 노숙 초기라 행색이 남루할 정도는 아니었고 상담에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자립 의지를 보여 주민센터를 찾아 일반적인 행정지원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종 사망 처리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0: 예, 본인이 가장 놀랐겠지만 센터 입장에서도 25년의 역사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직원들이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일단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고 상담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본인 입증 자료, 인후 보증을 가지고 가정법원 신분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그렇군요. Wow. So he explains that because the center had no experience with a legal death status, they immediately reached out to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o help and get specialized legal support. They assist a man in gathering crucial evidentiary documents to prove his identity and life history and to provide immediate stability during this lengthy legal battle. The center enrolled him in their emergency shelter program, offering him a safe place to sleep, have meals, clothing, and also counseling as well. He notes that maintaining the man's emotional well-being and determination was just as important as the legal paperwork, as the process of proving one's own existence to a court is definitely draining. And definitely, we're going to hear a bit more about that. As you mentioned, this case involved an extensive journey from coordinating with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o cancel the missing person declaration and also to track down family through canceled address histories as well. So what specific assistance did the center provide first and what kind of effort did it take to locate his family and restore his legal identity?
1: 네, 이번 사례는 법률 지원, 가족 찾기, 또 신분 회복까지 이어졌는데요. 센터에선 어떤 도움부터 시작했고 또 실제로 가족을 다시 찾고 법적 신분을 회복까지 하기까지 어떤 노력과 과정들이 이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사실 저희도 그 노숙인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망 처리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는 처음 겪었기에 주민센터,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의 그 실종 선고 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하기 위해 이전 주소지 주민센터와 실종 선고가 접수 처리된 주민센터에 차례로 소통하면서 가족에게 연락이 된다면 동의를 구해 센터로 전화 연락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는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실종 선고를 하여 애타게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믿기지가 않았을 거라 봅니다.
1: 네.
0: 다음 날 서울에 계시는 70대 부모님이 새벽부터 직접 운전하여 센터 사무실로 찾아오셨고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목을 안고 30분간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옆에서 지켜본 센터 직원들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항암투병 중이시라는데 죽기 전에 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 네.
0: 이참에 어머니가 힘을 얻어 꼭 완쾌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후에 가족이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실종 선고 취소 심판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셨고 심판 결과가 나와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낸다는 소식을 확인하였습니다.
1: 그렇군요. 부모님과 다시 만나던 그 장면은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평생 잊지 잊기 어려울
0: 맞습니다.
1: 것 같습니다.
0: 네.
1: So the center at first expected routine administrative steps, but dealing with a cancellation due to a legal death status was a first for them. They navigated the process with guidance from the community center, police, and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while preparing the petition to cancel the missing person declaration for the family court. They contacted the community centers to of the man's past addresses, right, and the office where the missing person report was filed, asking them to request the family to contact the center if they were reached. Fortunately, they did connect with the father, who initially suspected it was a voice phishing scam, which was understandable given the fact that their son had been just missing for 10 years. And the next morning, his elderly parents in their 70s drove all the way from Seoul to the center for an emotional reunion. His mother held her son, weeping for 30 minutes, deeply moved the center staff. And he adds that the mother is currently battling cancer, expressed immense gratitude to see her son again before anything. And afterward, the family directly submitted the petition to cancel the missing person declaration at the court. And the ruling was granted, restoring the man's resident registration. And the center was and has confirmed that he is now doing well with his family. This is great to hear. And just some messages coming in, like Kevin Neem and Danny Lee Neem saying, God bless him and his organization. An unbelievable story, but glad that things ended up the way they did. Absolutely agree.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Chung Chang-won, the director of the Busan Somang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Now, the transport hubs we mentioned, like Busan Station and Sasang Station, remain central areas for individuals experiencing homelessness. And we often think of homelessness as affecting maybe only just the older demographics, but sudden job losses, family breakdowns, or health crises can actually push ordinary working people into the streets. So from your frontline experience, what is the current reality of homelessness in Busan, and what recent trends or changes have you noticed? 노숙 문제라고 하면 흔히 고령층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실직이나 아니면 뭐 가족 해체, 건강 문제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부산의 노숙 실태와 또 최근 변화된 특징은 어떤가요?
0: 예. 공식적인 부산시 거리 노숙인 통계 현황은 100명대 초반이지만 현장에서는 100명대 후반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해진 심야 시간대에 두 팀으로 나누어 부산 전역을 돌면서 노숙인이 있을 만한 곳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순찰 코스에서 놓친 분들과 심야 시간 찜질방과 만화방에 있는 잠재적 노숙인을 고려하면 더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 매년 뭐 신규 노숙인 명단을 정리해보면 평균 4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물론 전국을 다니며 다 지역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있기에 부산만의 인원수로 보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서 전국 노숙인 수를 보면 생활시설과 쪽방 주민을 포함하면 12,700명, 이 중에서 거리 노숙인 수는 1,350명이고 서울만 보더라도 740명이기에 여전히 많은 노숙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는 1997년 IMF 이후 부도와 실직으로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가정해체, 사회적 관계 단절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복격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 등을 지나면서 여전히 어려운 처지로 인하여 길 위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 노숙인이 증가한다고 보면 되고 이전과 달리 최근 달라진 변화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달 전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회의를 통해 들었던 내용은 서울은 거리 노숙인의 40-50% 정도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도 현장에서 느끼기에 30%가 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 복지관, 쪽방상담소, 복지생활시설, 경찰 이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센터에 추가 배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는 복지와 또 정신건강 지원이 더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So he shares that while official statistics show just over 100 individuals experiencing street homelessness in Busan, frontline estimates run actually closer to nearly 200 when accounting for those missed during late night counts or staying in 24-hour saunas or comic book cafes. Annually, the center registers around 400 newly homeless individuals due to regional mobility. And nationally, out of 12,700 individuals in shelters or low-income housing, 1,350 live on the streets. Now, he mentioned while economic shocks like the 1997 IMF crisis, 2008 financial crash, and the 2020 pandemic have historically driven homelessness, he also highlights a critical recent shift, a sharp rise in mental health issues. And because of this, he emphasizes that future interventions must move beyond just standard shelter systems to actually establish deep collaborative networks with mental health centers and secure specialize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on the ground. Well, it seems that homelessness is a structural issue, as you mentioned, rather than just a personal failure. As we saw in this case, early intervention before homelessness becomes chronic drastically, right, improves the chances of a successful return to society. So to ensure we reach people early, what are the most urgent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needed today?
1: 네, 결국 노숙 문제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라보단 또 이 사회 구조와 또 안전망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리 생활이 장기화되기 전에 돕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제도나 아니면 사회적 관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0: 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가족과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다 노숙으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1차적인 사회복지 안전망 역할을 하는 주민센터를 찾아 손을 내밀도록 전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이나마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시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응급 잠자리를 통해 저녁 잠자리를 제공하지만 낮에는 이용할 수 없어 저녁 시간까지 본인의 짐을 끌고 정처 없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이마저도 이용 기간에 제약이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임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시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생존을 위한 기본 생활 서비스 제공과 함께 힘을 내도록 전문가와 상담하고 심리 회복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네.
0: 한 가지 더 우리 사회가 노숙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와 언론에서 특징 지을 수 없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 확인 절차도 없이 노숙인으로 단정지어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숙인 중에 일부만이 반사회적 문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대부분은 위축되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숙인을 더럽고 냄새나고 뭐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혐오스러운 존재로만 보지 마시고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사회 경제의 구조적 이익이야 개인적인 사고와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나락으로 내몰린 분들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마중물 같은 쉼터라는 표현이 참 오래 났는데요. I really like that word. Now he mentioned despite the policy changes following the 2014 송파 3 family tragedy to improve welfare discovery, many individuals still end up on the streets trying to resolve crisis completely alone. He emphasizes the need for nationwide campaigns to encourage people to reach out to local community centers. Now, crucially, he highlights the necessity of temporary shelters that act as a stepping stone for those pushed into homelessness by sudden job loss. Currently, Busan provides overnight emergency beds, but individuals must leave during the day with their belongings and face strict time limits as well. Finally, he calls for a shift in public perception. He points out that media reports often prematurely label unidentified suspects as homeless, fueling negative stigma. In reality, most homeless individuals are highly withdrawn and avoid public attention. So he asked the public not to view them as just a nuance, but a nuisance, but with empathy as someone's family member driven to the streets by economic crisis, accidents, or illness. He urges society to extend a helping hand to those who have determination to stand back up. I love how he phrased it. Now,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제 생애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하다 보니 스튜디오라는 낯선 공간에서 이제 긴장되고 얼떨떨합니다. 예, 노숙인 분야는 사회복지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주류인데 방송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노숙인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노숙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뜻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저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So he shares that it is his very first time appearing on a broadcast. He feels quite nervous, but he expresses his sincere gratitude for being invited to the show, noting that the field of homelessness support is often a marginalized area that receives little attention within social welfare. Through this opportunity, he hopes it serves as an occasion for many listeners to realize that those experiencing homelessness are also someone's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living alongside us. Finally, he adds that if anyone has the heart and desire to help individuals experiencing homelessness, they are more than welcome to contact their center, the Busan Somang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청취자와 함께 대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센터장님은 삶이 힘들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준 건 무엇이었나요?
0: 네,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삶의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 뭐 종교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삶 속에서 이제 소소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가족, 뭐 특히 아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 응원의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So he shares that on a personal level, as a Christian, God's love and grace serve as the absolute greatest source of strength in his life. And looking at daily life outside of religion, he notes that during just, you know, smaller everyday hardships, nothing helps more than the simple words of comfort, encouragement offered by his family, so his wife and his children. Lovely indee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Jeong Chang-wo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Busan Somang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정창원 부산 소망종합지원센터장과 함께했는데요. 센터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Owl City with Shine Your Way.

0: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The time is now 11:43,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Let's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ung Nina is in Hanoi and is on the line.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정 니나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today's topic. The United States reportedly designated Vietnam as a priority foreign country, citing insufficien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at causes damage to its domestic industries. The Vietnamese government immediately launched a massive IP crackdown, and the campaign is ending this weekend.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미국이 베트남의 지식 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며 우선 협상 대상 국으로 지정했죠. 이후 베트남 정부가 곧바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말이면 그 캠페인이 마무리된다고요?
1: 네, 베트남이 미국 지정 닷새 만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 지난 5일 정부의 공문 한 장으로 이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24일간 전국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이 단속 일정 자체가 미국의 일정에 맞춘 겁니다. 이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본격 제재로 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무역 대표부가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이 베트남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미국의 압박이 상당히 빠르게 대응한 모습인데요. Vietnam reported and responded immediately just 5 days after the U.S. designation with a single government official document on May 5th. They entered a 24-day nationwide crackdown from the 7th to the 30th. The crackdown schedule itself is actually tailored to the U.S. timeline. The designation as a priority foreign country is not an end in itself, but an intermediate step toward full-scale sanctions.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ust deci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meaning by the end of this month, whether to initiate a Section 301 investigation under the Trade Act against Vietnam. Now, what would happen if a Section 301 investigation officially begins? 301조 조사가 개시되면 어떻게 되나요?
1: 네, 이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 미국이 IP 침해를 이유로 베트남에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베트남이 단속 종료일을 미국의 결정 시한과 같은 30일에 맞춘 것도 우연이 아닌데요. 이 아마 단속 실적을 들고 가서 미국이 조사 개시로 넘어가려는 것을 막아내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 I see. So once a Section 301 investigation begins, it enters a procedure where the U.S. can impose unilateral trade sanctions on Vietnam, citing IP infringement. It is no coincidence that Vietnam set the date or end date of its crackdown to May 30th, the same as the U.S. decision deadline. The calculation is to present their crackdown track record to prevent the U.S. from moving forward with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n how extensive has this crackdown been inside Vietnam? 그렇다면 이번 단속 실제 현장에선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나요?
1: 네, 모든 부처와 지방 정부가 총동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난 5일 공문을 통해서 이 적발 건수를 2025년 5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리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떨어졌고요. 부처별 1일 보고도 의무화됐습니다. 아, 특히 눈에 띄는 건 6일 베트남 저작권 사무국이 내린 명령입니다. 이 모든 기업과 개인들에게 이 무허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목박았고요. 이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출판, 방송, 게임 사업자 등은 이 자체 점검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속 대상도 영화와 음악, 게임 같은 콘텐츠 불법 복제부터 이 위조 상표, 세관에서의 위조품 통관까지 전방위로 확대됐습니다. 이 단속 때문에 최근엔 넷플릭스나 한국 드라마 등을 베트남어 자막을 붙여 송출하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연달아 폐쇄되면서 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I see. So you can consider that al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obilized. Through government official document number 38, dated in May 5th, a specific numerical target was handed down to increase the number of crackdowns by more than 20% compared to the same month of the previous year, which is May 2025. Daily reporting by each ministry has become mandatory, and what is particularly noticeable is the order issued by the Copyright Office of Vietnam on May 6th. It clearly stated that all all companies and individuals must immediately stop using unauthorized software, business operations and software, film, music, publishing, broadcasting, and gaming must even submit self-inspection reports. The targets of the crackdown have also expanded for across all fronts, from piracy of content like movies, music, and games to counterfeit trademarks and also customs clearance. Recently, it became a hot topic as illegal streaming sites that used to transmit Netflix or Korean dramas with Vietnamese subtitles were shut down one after another. Well, with that, let's turn to our next story. May 19th marked the 136th anniversary of President Ho Chi Minh's birth. Large-scale commemorative events were held across Vietnam, and this year's anniversary appears to carry added political significance following the launch of the country's new leadership.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지난 19일은 호치민 주석 탄생 136주년이었는데요. 이 베트남 전역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았다고요.
1: 네, 1890년 5월 19일이 바로 호치민 주석이 태어난 날입니다. 올해는 제14차 당대회와 지난 4월 새 지도부 공식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기념일이라 더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베트남 전역의 학교, 관공서, 기업이 호치민 사상 학습 행사를 일제히 열었고 이 한국, 일본, 베네수엘라, 벨기에 등 해외에 있는 베트남 공관들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또름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직접 당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이 호치민 사상이 우리 발전 노선의 등불이라는 문구로 이 새 정부의 사상적 좌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0: I see. So May 19th is the day President Ho Chi Minh was born in 1890. This year drew more attention as it is the first anniversary celebrated since the 14th Party Congress and the official launch of the new leadership in April. Schools, government offices, and corporations across Vietnam held Ho Chi Minh thought learning events, overseas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and also held commemorative ceremonies. And General Secretary and State President Do Lam personally published a contribution article in the Nhan Dan, the party's official newspaper, clearly defining the new government's ideological coordinates with the phrase, Ho Chi Minh's thought is a lamp of our development path. Now, many Korean listeners may mainly associate Ho Chi Minh

0: with Ho Chi Minh City or Vietnam War. So how would you describe his status within Vietnamese society today?
1: 예, 한국 청취자분들께는 호치민이라는 이름이 호치민 씨나 또 베트남 전과 함께 익숙할 텐데요. 현재 베트남 사회에서는 어떤 존재

0: T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올스타 잉글리시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 Sound. R&B legend 김조한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김조한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hor breaks to the world. BEFM, Busan, Yongha Bangs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올스타 잉글리시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 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진짜 여기 처음 온 것처럼 왜 그래? 평범하게 행동하면 돼, 알겠지? 자, 카운터 가서 주문하자.
3: Welcome. This is Burger Princess. Drinks can be ordered here, but for burgers, please order on the kiosk.
2: 오빠야, 저 사람 뭐라 카노? 뭐 키 무슨 햄버거라는데?
1: 아, 좀. 내가 평범하게 행동하라 했잖아. 자, 있어 봐봐, 알겠지? 셰프 추천 메뉴인가 봐. 오케이. 키오스크 버거 플리즈.
3: The kiosk is next to the entrance by the door. Please go there to order your burger.
2: 오빠야. 나는 그냥 햄버거 말고 치즈버거.
1: 아, 진짜 촌스럽게. 좀 있어 봐. 키오스크 치즈버거 2, 플리즈.
2: 아, 오빠야. 내 피클 안 먹는다 아이가. 피클 좀 빼라 해도.
1: 아, 너 진짜 야채 안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 몰라? 아, 그냥 먹어, 좀.
3: Excuse me, could you please step aside for the next customer?
2: 아, 오빠야, 주문 제대로 한 거 맞나? 어, 오빠야, 영어 이제 보니까 영 별로인 것 같은데.
1: 아, 참, 영어는 기세야. 미로 그냥 붙이면 돼. 아, 플리즈만 붙이면 되거든. 키오스크 치즈버거 2, 플리즈.
3: Please step aside for the next customer. Please.

0: 오늘 배워볼 표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1: Please order on the kiosk. Please order on the kiosk.
0: Please order on the kiosk.
1: 주문하다, order라고 하죠. 요즘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하는 가게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셀프 주문 기기를 사용하세요. Order on the kiosk 혹은 use the self-order machine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Please order on the kiosk.
1: Please order on the kiosk.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Yeah, actually, we're on there quite often, eh? You and I, over on the Bjostagram, talking about this.
1: Yes.
0: Yeah, I like it. 좋은 편집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PD님. 너무 좋아요. Kibi, thank you so much for all of today's stories. And yeah, thank you for listening to Newsfeed for all of you out there. What's your plan this weekend?
1: My plan for this weekend? Oh, I have a shooting.
0: You've got a shooting?
1: Yes.
0: Look at you, 진짜 연예인이다, 요새. 와.
1: 가성비 좋은.
0: 가성비 좋은?
1: Cost efficient.
0: Good.
1: Yes.
0: A cost efficient 연예인?
1: 연예인?
0: 잘한다.
1: No.
0: 잘합니다. No, so good. Anyway, we'll see you next week.
1: Thank you.
0: Thank you. Bye-bye. All right, my friends, it's time for On the Mic. We'll have it in Korean. We'll come back with a little English explanation after this.
2: Olivia입니다. 오늘은 푸릇푸릇하고 싱싱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환영합니다. 네.
3: 저는 청년 작당소에서 지금 선임 매니저로 재직하고 있는 최명선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앞에서 이제 아나운서분께서 설명해 주신
2: 올리비아.
3: 아, 그렇구나. 올리비아가 설명해 준 것처럼 싱싱한 최명선이라고 하는데 부산에서 청년 기획자분 5명이 모여가지고 부산을 아카이빙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문화기획자 최명선이라고 합니다.
2: 와.
3: 반갑습니다.
2: 그래서 수식어를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3: 맞습니다. 오. 좀 싱싱하게 살아보고자.
2: 좋다. 근데 왜 이렇게 청년 행사를 기획하고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3: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직무를 취업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잠깐 멈추고 그냥 놀았어요. 놀다가 우연히 뭔가 대외 활동의 기념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활동에 참여를 한 거죠. 그냥 저는 그 당시에 뭐 스펙이라도 한 개 쌓자, 뭐라도 하나 해놓자라는 생각으로 했다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청년? 그런 키워드는 몰랐고 축제를 만드는 활동인 줄 알고 재밌어 보여서 갔다가 그게 금정구의 청년 사업의 일환이었고 이제 계속 그게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2: 재밌었나 보다.
3: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끝나고 그걸 담당했던 대표님께서 일자리가 있다면 해볼래 해가지고 또 그게 이어져가지고 여기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니까 또 재밌어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나도 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져서 제 단체도 한번 만들어보고 계속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올해부로 3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우선 재밌는 것 같아요.
2: 뭐가 제일 재밌어요?
3: 풀어놓으면 저는 이과 출신이어서 공대로 진학을 했다가 전과를 한 케이스거든요. 제 직무가 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재밌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과 저와 동년배 친구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만들고 문화를 할 수 있는 직무는 않은 것 같다. 참여자들 만나는 것도 친구 만나는 기분이고 그렇게 노는 느낌이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2: 진짜 즐기면서 하고 있군요.
3: 네, 그런 부분이 재밌어서 이제 쇼가 벌어졌을 때 재미나게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최근에 주말에 또 축제를 기획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맞아요.
2: 요즘 청년들은 뭘 바라고 있을까? 아, 좀 궁금했어요.
3: 제가 기획하는 거는 청년 예술인 분들과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이 주되긴 해요. 좀 무대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 부산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3: 부산에? 물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인 분들은 불러주는 곳도 많고 나갈 곳도 많은 것 같은데 시작을 할 곳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기관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 맞아요.
3: 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게 참 뭔가 딜레마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시작하려는 분들 위주로 좀 꾸렸던 것 같아서
2: 또 희망이 있는 건 스스로를 브랜딩하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3: 맞아요, 맞아요.
2: 공식적인 기회가 아니더라도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많아졌거든요. 플랫폼도 많아지고 기회가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 충분히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3: 너무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하고자 하고 어떻게든 보이려고 하면 이어지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3: 적극적으로 뭐라도 참여해보고 사실 저도 어쩌면 여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축제 그 대회 활동할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뭔가 이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어서
2: 여러분 그래서 기회는 없는 게 아니에요.
3: 맞아요.
2: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3: 친한 친구들 5명 모여가지고 싱싱한 연구

0: 소라고 부산에 있는 청년 기획자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부산에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일단 뭐라도 해보자. 6~5명이 모였고 시작한 게 인터뷰였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지만 그들을 기록을 하자. 그게 또 어떤 시너지가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첫 도전이었고 두 번째 도전은 또 뭐가 될지 몰라요. 우리끼리 축제를 열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일단 모여서 뭐라도 해보자.
1: 싱싱.
0: 아, 맞아요. 야, 싱싱이 레이스 이런 거 해볼까요? 괜찮다. 괜찮다. 싱싱. 사진도 찍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올리고 이렇게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저희 싱싱한 연구소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쓱 한번 언급해봅니다.
1: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0: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재미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올리비아도 응원해주시고 우리 함께 재미나게 살아가 보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1: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군락.
1: 왜 그 표현을 좋아하세요?
0: 좋잖아요. 군락. 행운을 빈다. 모두의 행운을 빈다.
1: 여러분
0: 군락.
1: 군락입니다.
0: 군락. 행운을 빕니다.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올스타 잉글리시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0: eat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1: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0: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1: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0: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1: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0: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1: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 광고 발전 협의회.
3: The time is now 6 o'clock.
4: BEFM Local News at 6.
5: 부산시장에 출마한 3명의 후보들도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부산 안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항만 노동자들을 만났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자갈치 시장 앞 심야버스 탑승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으며 부산의 중단 없는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도 연산교차로에서 출정식을 갖고 청년 리더십
6: The three candidates running for mayor of Busan also began their official election campaigns today. Chun Jae-soo, the candidate from the Democratic Party, started his first schedule at the Busan Port Coastal Passenger Terminal, meeting with port workers and campaigned on the platform of completing Busan as a maritime capital. Park Hyung-jun, the candidate from the People Power Party, began his campaign by boarding a late-night bus in front of Jagalchi Market and emphasized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Busan. Chung Han, the candidate from the New Reform Party, also held a campaign lunch ceremony at the Yeonsan intersection and presented his vision for youth leadership and a future innovation city.
5: 중동전쟁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의 중동지역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 중소기업의 중동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2% 감소했으며 19일까지 접수된 50여 건의 주요 피해 신고는 운송 차질과 계약 취소, 보류, 물류비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6: Exports by SMEs to the Middle East have fallen sharply due to the prolonged war. According to the Busan's Office of SMEs and Startups, exports to the Middle East by Busan SMEs in March fell by 57.2% compared to the same month last year. The approximately 50 major damage reports received by the 19th included transportation disruptions, contract cancellations or suspensions, and increased logistics costs.
5: 부산 범일동산 산림공원 조성을 둘러싼 변상금 부과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동구가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캠코 소유의 3,700제곱미터 규모로 동구는 2016년 이곳에 산림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캠코는 무단 점유를 이유로 7,7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원 조성에 대한 묵시적인 허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6: Donggu District won the appeal in a lawsuit regarding the imposition of a penalty fee surrounding the creation of the Bomyeotdongsan Mountain Forest Park, overturning the original ruling. The site in question is a 3,700 square meter plot of land owned by KEMCO, where Donggu District created a forest park in 2016. KEMCO imposed a penalty fee of 77 million won on the grounds of unauthorized occupation, but the appellate court ruled that there was implicit permission for the park's creation.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제해저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서태평양 지역 환경관리계획 워크숍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전기차와 반도체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한

0: 해저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5개국 전문가들이 해양환경보호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검토안은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 The Western Pacific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Workshop

0: is scheduled to be finalized following approval by the ISA Council.
1: 제21회 부산 세계 시민 축제가 오는 23일 토요일 북항 친수 공원에서 열립니다.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올해는 37개국 100여 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산 영어 방송 특집 공개 방송이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고 몽골 게르 체험과 태국 툭툭 전시, 세계 전통 공연, 세계 시민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0: The 21st Busan World Citizens Festival will be held this Saturday, the 23rd, at Northport Waterfront Park. The event, marking 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 on May 20th, will bring together around 100 organizations from 37 countries this year. Programs include a special live broadcast by Busan English Broadcasting, a Mongolian Gaer experience, a Thai tuk-tuk exhibition, traditional performances from around the world, and the World Citizens Film Festival.
1: 부산 원도심의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제11회 부산 원도심 활성화 축제 택슐랭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오는 24일까지 택시기사들이 추천한 로컬 맛집과 미식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올해는 택슐랭 선정 맛집과 미쉐린 가이드 셰프의 협업 메뉴가 공개됩니다.
0: The 11th Busan Old Downtown Revitalization Festival, Taekshlen, which introduces hidden culinary gems in Busan's old downtown, will be held for 3 days starting tomorrow. Until the 24th, the festival will showcase local restaurants and gourmet content recommended by taxi drivers. This year, collaborative menus featuring restaurants selected by Taekshlen and Michelin Guide chefs will be unveiled.
1: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은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7도입니다.
0: It will be cloudy tomorrow with morning temperatures expected to be 16 degrees and daytime temperatures 22 degrees Celsius. Current temperature stands at 17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Qian Kim.
1: 고정하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토어 잉글리쉬.
4: All right, today is 부부의 날 here in Korea and a day to appreciate love, partnership, and surviving each other's moods.
5: Yes, surviving, the key word, right? Now, apparently, the biggest reason couples fight these days isn't because of money or housework, it's tone.
6: 부부 갈등의 원인이 집안일 뭐 돈 때문이 아니고요. 사소한 말투 때문이라고 합니다.
4: Yeah, it's true. A happy marriage doesn't, you know, require a miracle. Just sometimes a gentle voice. So maybe this week, why don't we take a little bit of time trying to speak a little more kindly to the people that we love, right?
6: Mm-hmm.
4: All right, 여러분의 evening 영어 친구.
6: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0: Hello, I'm Joan Kim, the DJ of All 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1: That's right. We have Johan Kim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Hi, Hyung.
0: I know you got a little bit softer there.
1: I did.
0: Yeah, it's like
1: because the softer we get.
0: 뭐 찔리나 봐.
1: 아니에요. 절대로 찔리는 거 아니고요.
0: 아니야, 뭐 찔려서.
1: 아, 우리 부스타분들에게 저는 원래 이렇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이 베푸는 마음으로 방송 하는 편이잖아요, 형. 알잖아요.
0: All the time.
1: 네. 아니에요. 저 And I don't know if I do it when you're around, 형. 형 앞에서는 제가 이런 모습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 부스타분들한테 좀 싸우거든요. 좀 고함 지르고 좀 화내는 편이거든요.
0: Oh, really?
1: 진짜 이런 거를 좀 참아야 되는데 네. 소리 질러요, 제가.
0: Really?
1: 부스타분들한테. 아니, 근데 그분들이 먼저 나한테 뭐라고 해. 뭐 머리 크고 뭐 모자 작다고 하고 그쵸? 소리 질만하죠, 형.
0: Yeah.
1: 아니요, 여러분 제가 참아야죠. 제가 아주 이렇게 마음 넓게 네 이게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0: 아니 그게 되게
1: 노력하겠습니다. 그쵸.
0: 그 칭찬이 멀리서 맞아요. 보이잖아요.
1: 멀리서 민수다라고 그쵸.
0: 그러니까요.
1: 네. 여러분 큰 머리 갖고 있는 거 얼마나 좋은데.
0: That's great.
1: 일단 위로돼서 감사합니다, 형. 네. So today is
0: 노래 부를 때 되게 도움이 돼요.
1: 그쵸.
0: 그러니까 울림통이 크잖아요.
1: 맞아요. 그것도 들었어요.
0: 머리가.
1: 그래서 왜 노래를 못하지 그래서 나
0: 아니요 약간 이제 항아리 있잖아요.
1: 네네네.
0: 항아리 딱 치면 뽕뽕 하잖아요. 머리도 그래요.
1: 네. 아 근데 꽉 찼어요 저 이 머리. 형 비지 않았어요. 꽉 찼습니다. 네. 자 여러분 today here in Korea is 부부의 날. So
0: That's right.
1: Married Couples Day, right? Now, a recent survey found that sarcastic comments, cold attitudes, and the way people say things cause the most arguments between couples.
0: I would say that not just couples, but even friendships.
1: Oh, yeah.
0: Families, right?
1: 맞아요.
0: Like mother and daughter. Why do you always talk to me that way?
1: 맞아요.
0: 어, 엄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맨날 얘기해.
1: 맨날.
0: Yeah.
1: 아, 좀. 그렇죠.
0: 그렇죠. So basically, it's not what you say, it's how you say it.
1: Yes.
0: 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네. 어떻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So one little nice. Wow, you know, great. With attitude.
1: And 근데 then, with attitude.
0: 이게, 어, 잘했네.
1: 어, 진짜 민수답네.
0: 어,
1: 이런 말 있잖아요.
0: 잘했어.
1: 그래, 잘했어.
0: 우리 지난번에 방송할 때 민수답네. 그거 은근히 그거
1: 말했잖아요.
0: 좀 있었나 봐요.
1: 네네네. 오. 민수답네. 네.
0: 어, 너무 민수다워.
1: 맞아요.
0: 진짜
1: 이거요.
0: 좋다.
1: 이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비꼬는 말이라고 저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Instant fight, right? 이런
0: That's
1: 말 나오면
0: right. 집에 들어왔는데 엉망이야. 와 역시 민수야.
1: Right, that's so Minsoo. 막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어. That's so Minsoo.
0: 라면에 물이 너무 많아. 역시 민수야.
1: 이 봉지에 분명히 500mm라고 했는데 700mm를 넣었어.
0: 아니야, 너무 많이 끓였어. 역시 민수야.
1: 700ml 넣고 8분 동안 끓였어.
0: 그렇지.
1: 진짜. Oh, that's so Minsoo. 여러분 저 라면 맛있게 끓입니다. I make the best ramen if you go with the directions on the package. 네.
0: 아, 되게 맛있게 끓일 것 같아.
1: 그렇죠, 네.
0: 치즈?
1: 자, 치즈 당근하죠. 네, 플러스 계란. 네. 그리고 마늘을 일단 나중에 제 레시피 이제 공개드릴게요. So a sarcastic tone can really hurt. 이 비꼬는 말투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거는요. 뭐 like wow, 뭐 good for you. 이제 어련하시겠어요? 막 이런 거. Of course you'd say that. 아 네가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뭐. Or even well, aren't you a genius? 아주 대단한 박사님 나셨네요. 이런 말 있잖아.
0: 어 그거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것 따라서
1: 맞아요.
0: It depends. It's like 와 진짜 그거 약 어울릴 것 같아요.
1: 네. 진짜 오 완전 교수네.
0: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
1: 네.
0: 어 저 뭐 고스로 넣은 여기 드릴게요. 네. 와 천재 아니야?
1: 와 이만큼 이렇게 셀 줄 알았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른들한테는 안 돼. 근데 아이들한테는 돼요. 이거 조그만 거를 칭찬으로 되잖아요.
0: 갑자기.
1: 애들은 맞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건데.
0: 나 집에 갈래.
1: 맞아요. Exactly.
0: 그렇지.
1: Right.
0: You know these dismissive tones. 그냥 기분 나빠.
1: 맞아요. They're bad.
0: 그렇죠. 그게 무시하는 말투잖아요.
1: 네.
0: 그 정말 그게 은근히 like 그 얘기하면 되는데
1: 네.
0: 본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It's got your feelings involved with this, so it comes
1: exactly.
0: out. The same words come out in a very like
1: exactly
0: mean way. So things like.

0: what do you know about it? 네가 뭘 안다고 그래?
1: What do you know about it? 네가 이걸 안다고?
0: Here we go again. 또 시작이네.
1: 어, 형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
0: 아니야. 아, 또 시작이다.
1: 어, 이거
0: 아,
1: 너무...
0: 이거 또 이렇게 다른 데 보면서. 네. 아, 또 시작이네.
1: 맞아요. 진짜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거 방금 그 말 있잖아요. 한숨 하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0: 그래. 되게 조그맣게.
1: 아, 또 시작이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빠.
0: 뭐라고? 어?
1: 아니에요. 아니야. 바람. 바람이었어요. 네. So experts
0: 또 시작하자고. 오, 좋다.
1: So relationship experts say that couples should be more honest about their feelings instead of attacking each other. Saying things like 그 순간에서요. Hey, that tone really hurt my feelings. Can we talk again? Can we say that again? 이 말투 때문에 실제로 기분 나쁠 때는요. 어? 그 말투는 기분이 진짜 나 기분 상해.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게 더 좋대요.
0: 그 대신 그것도 알아야 돼.
1: 뭐요?
0: 어떤 사람들은 꼭 말해야 되고 네. 어떤 사람들은 꼭 얘기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
1: 그렇죠. 좀 시간 좀 서로 주고.
0: 그렇지.
1: 좀 이게 cool, you know, to cool off.
0: That's right.
1: 좀 이렇게 머리 좀 식히는 거.
0: So you have to get to know each other.
1: Yeah.
0: 사람마다 다 그 사이클이 다르고 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uh-huh. 꼭 나 지금 들어야 돼.
1: Yeah.
0: 그런 사람들하고 uh-huh. 그럼 나 공격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
1: Uh-huh.
0: 따지는 것처럼.
1: 맞아요.
0: Yeah. Mm-hmm. So you know also the experts recommends this 5-second rule for couples.
1: 뭐지?
0: 그 5초 룰이 있대요. When a fight starts getting emotional. 약간 이제 약간 감정이 들어갔을 때 어, 약간 타임아웃을 하는 게 좋대요.
1: 네.
0: Pause for a moment instead of reacting. 그냥 바로 얘기하기 전에 잠깐 5초 잠깐 생각할 시간을 잠깐 갖는 게 좋대요.
1: 네.
0: 왜 그때 감정적으로 나오면 큰일 생겨요.
1: 그쵸.
0: 제가 그래요. 그래서 룰을 몇 개 좀 만들었어요.
1: 네.
0: 화냈을 때 절대로 문자 안 보내요.
1: 오케이.
0: 왜 제가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오! 내가 이런 문자를 보냈네. So I never said.
1: 후회할까봐. You regret it.
0: I always regret it.
1: Yeah.
0: 왜 그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 이 정도 감정이 아니었는데.
1: 그렇죠.
0: 근데 감정이 들어가서 말 자체가 되게 세게 나와요.
1: 맞아요.
0: So I never. If I will wait. Maybe a day. Maybe after. 거의 그냥 어, 지금 신경 안 쓸래. I wait for a day.
1: 맞아요. Like you need to cool off too, right?
0: Yeah.
1: Because you're like, you know, in the heat of the argument, you know, you're basically, you're they, seeing red.
0: That's right. They have a saying, cooler heads prevail.
1: Cooler heads prevail.
0: 이게 이 열이 떨어졌던 그 머리들,
1: 네.
0: 식은 머리가 네. 이제 그 해결을 된다.
1: 그쵸.
0: 그런 얘기죠.
1: 네, cooler heads prevail. 오, 이 말도 좋다. 네, 여러분. So, as today is 부부의 날, if you find yourself, you know, not just with your significant other, or your husband or wife, or just friends or family, just people in general, if you find yourself, you know, in situations more often where you're arguing a lot, right?
0: 친구도.
1: 네, 친구들도.
0: 약간 친구인데, 네. 뭐 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친구 있잖아요.
1: Yeah.
0: 갑자기 거기서 일이 생겼어요. 아, 이 친구랑 너무 안 맞다. 일단 그 순간부터 네. 이제 근데 며칠 남았어요.
1: 네.
0: 어떻게 할 거예요?
1: 특히 해외에서 싸우면 진짜
0: 그렇죠.
1: 진짜 너무 싫어.
0: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때 그냥 5 seconds.
1: 맞아요.
0: 10 seconds.
1: 아, 제발. 네, 여러분. So, real quick. 아까 그러면 비꼬면서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 비꼰다, 뭐 비꼬지 마. 그럼 영어로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비꼬면서? 비꼬면서 말하는 게 이거 sarcasm이라고 하거든요. sarcasm. 그래서 뭐 그만 좀 비꼬아. 뭐 왜 이렇게 꼬여서 말해? Stop being sarcastic. Stop being sarcastic이라고 하죠. 어, 너 지금 비꼬는 거야? Is that sarcasm? Is that sarcasm?
0: 그래서 맞아.
1: 왜 네. 이거 이 비꼬는 것도요. 여러분 좀 눈치가 좀 있어야지 그 이제 구별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0: 진짜 좋다.
1: 맞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고마워. 어, 우리 조안이 왜 그렇지? 오늘 나 칭찬도 많이 하네.
0: 좋다. 그러면 갑자기 네. 주먹이 뚝뚝뚝뚝
1: 알면 그렇, 이 sarcasm을 좀 눈치 좀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는데. So, once again. 비꼬는 건요. sarcasm. sarcasm이라고 합니다. or snarky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0: snarky. 그래서 어, 그거 오랜만에 듣는데.
1: 어, 나한테 좀 얄밉게 뭐 말하지 마. don't get snarky with me.
0: snarky가 얄미운 거죠?
1: 좀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0: he's being so snarky
1: 맞아요.
0: to me.
1: 어, 아빠가 뭐를 한다고? 막 이런

0: Welcome to Vibe Check, where we break down song lyrics, explore meaning, and feel the vibe all in one go.
1: 네, 음악 속 가사와 뜻을 확인하는 Vibe Check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So as Han Young said, we get to really explore the meaning of the lyrics, 가사. And 이 가사를 알게 되면요, 노래가 이 뭐라 그러지? 이 소화하는 그 이 시선이 확 바뀌어질 때도 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 사람을 처음 봤는데 네. 이제 그 친구의 보니까 이런 친구인데 그 스토리를 들어. 이 친구가 사실 원래 어렸을 때 이렇게 했고 여기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얘기 들은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의 전체가 아 이런 친구였구나. 그러면 네. 이 스토리가 딱 맞으니까 내가 이 친구 좀 아는 것 같은 느낌 예, 좀 가까워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한이의 Five Track 어떤 노래를 갖고 왔습니까?
0: Oh, I have to say something else to you. 네. 민수가 나 너무 좋아해서 네. He said Honey's Five Track.
1: Honey's Five Check.
0: 나보고 Honey라고 그랬어.
1: 아 Honey라고 했어요.
0: Yeah, she said 아,
1: Honey. 이거 Subconsciously 나왔습니다. Subconsciously 그 말이잖아. 진짜 내가 의도로 무의식으로 의도로 한 거 아닌데 아니, 그냥 그, 자연스럽게 나오네.
0: 어떤 밴드들이 조헌이라고 하거든요.
1: 어, 조헌이. Yeah. 자, 우리 헌이 형. What you bring for us today? So, 우리 꿀형.
0: So they call me. So I give him 조헌이가.
1: 네. 좋아요. 자, 우리 조헌이가 갖고 온 노래 어떻게 됩니까?
0: It's a song from a great artist that's not with us anymore, but his voice is we would call honey.
1: 어, 누구지? 형 말고.
0: It's true honey. I mean, it was just It's like the 참 in the 기름.
1: 오, 그쵸. 그냥 기름은 좀 그렇잖아요.
0: 그냥 기름이. 이거 참. 그 기름
1: 너무,
0: 중에.
1: 너무 좋아해. 참 왜? 기름 너무 좋아해 나.
0: 이제 시장에 파는 그 기름 말고 어? 진짜 그 시장 그 어디 시골 시장에서 직접 짜왔던 그.
1: 진짜.
0: You know the kind
1: 직접
0: of
1: 직접 갈고 직접 짜고 yeah, 직접 병에 이렇게
0: from
1: 넣는
0: From the seeds, the guy who squeezes all the oil out
1: 맞아요
0: And then you put it on your bibimbap
1: And always Ooh. 그 소주병에 넣어야 돼
0: That's right
1: And always 그 소주병에 넣어야 돼
0: And you can smell it
1: 네
0: You can smell it while you walk into the room You go, oh my goodness, what's
1: 저
0: this?
1: 저 진짜 혹시 여러분 그 참기름 뭐 향수 같은 거 뭐 파는 데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2: 근데 왜 좀 지금 참기름 때문에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왜,
0: 그만큼 맛있었던 것처럼 루터 밴드로스 목소리가
1: 아 루터 밴드로스를 갖고 왔구나.
0: There is
1: 아,
0: only one Luther.
1: 아, And,
0: yeah.
1: 아 진짜 루터 밴드로스. You know, you brought already like
0: 최면.
1: I mentioned, like you know, Godfathers of R&B, right? Yeah. Luther Vandross has definitely got to be up there and top R&B voices of all time.
0: I think one of the things about Luther Vandross that I like is he really never had to change.
1: Yeah.
0: See, if you look at a lot of singers, they have to evolve with the times, right?
1: Yeah.
0: Luther never changed.
1: Yeah.
0: From the 70s to the 80s to the 90s to the 2000s.
1: 자기 스타일, 자기 목소리. 변함 하나도 없었어요.

0: Because we got a life of love that won't ever change. 우리에겐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있고 그 삶은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
1: 네.
0: Every day, love me your own special way. 매일 당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1: 너무 어떡해. 너무 스윗하다.
0: Melt all my heart away with your smile. 미소 하나로 내 마음을 온통 녹여 버려 주세요.
1: 네, 자자. Melt my heart. 그래서 심장을 녹여 버린다는 거 그 말이잖아요. 근데 뭐가 언제 심장이 녹아지냐면요. 뭐를 진짜 뭐를 귀여울 거 뭐 귀여운 거 보면요. Oh, look at that cute little puppy. Or look, the cute little kitty. Oh, makes my heart melt.
0: 따져보면 네. 이런 가사가 지금 인생에 조금 안 어울리기도 해요. Will you melt my heart away? He melts my heart away with his smile.
1: 약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0: 약간
1: 그렇죠?
0: 닭살이에요, 오빠. Right? 근데 누가 하는 거 따라서.
1: 맞아요.
0: Right?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연기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네. 그 오빠가 하는 모든 그게 melts my heart away.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Gone are the days where, you know, in dramas, they call each other like 아기야. 막 이렇게 부르는 이제 아 그날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딱 그 시대가 Luther Vandross 이 그 시대잖아요.
0: And when you sing it like he does, it all makes sense.
1: 맞아요.
0: Right. Take time to tell me you really care. 조금만 시간을 내어 나를 정말 아낀다고 말해주세요.
1: 네. So take time. 아마 사람들 take your time 많이 듣잖아요. Take time. 그래서 take time을 일부러 시간 내다 그 말이에요. Or take your time means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그런 의미잖아요.
0: And we'll share tomorrow together. 그리고 우리 함께 내일 맞이할 거예요.
1: 네.
0: Always forever love you. And baby, I'll always love you forever. 그대여, 나 언제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요.
1: 아기야, 난 언제나 forever, 당신을 사랑할 거야.
0: Forever, forever, forever.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1: 영원히, 영원히, forever and ever and ever. 근데 이 가사만 이렇게만 들으면요, 여러분. 근데 이 가사랑 너무 스윗하고 좀 오글거릴 수도 있긴 있는데 딱 그 시대에 이 R&B에 있는 담긴 로맨스였습니다. 근데 가사를 이렇게 이제 알고 해석하고 이제 한이형의 Luther Vandross의 Always and Forever Version 들으면요. 이 가사와 완전 그렇게 불러야지 이 make sense 된다. 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가사는.
0: What is life without romance? 그 로맨스가 꼭 사랑에 관련된 로맨스가 아니에요. 로맨스가 이제 나에 관련된 열정이거든요. 로망이잖아요.
1: 네.
0: Romance is not just with just love. It's about anything. It's about your job. It's about having that passion, right? It's passion.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we just can't forget.
1: 맞아요. Oh, honey. 너무 스윗하네. 그래서 일단 너무 기대됩니다.
0: 아니면 네. 일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Why do we want to be good?
1: 맞아요.
0: 네. 우리가 왜 조금 더 하고 싶을까? Because I'm going to do it for you.
1: Yeah. Wow.
0: It's not for me, it's for you.
1: Gone are the days where these kinds of, you know, thoughts are, you know, shown into songs. But 여러분, 조금 이제 그 옛날 시대를 조금 우리 허니 형이 다시 갖고 올 겁니다.
0: Where's the chivalry?
1: 네. Where's the chivalry these days, right? 진짜 gone. 아니에요. 근데 오늘 조금 보여줄 거잖아요.
0: So we live it through our music.
1: 좋아요.
0: We live it through our music, our 좋습니다. movies, and 네. any way we can.
1: 자, 그러면 우리 김조한의 김조한 우리 허니 형의 미니 콘서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형?
0: Let's get it.
1: Luther Vandross, Always and Forever, performed by 김조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The time is now 7 o'clock.
11: English with
12: 부산 아지매.
1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6: 영어 하이소.
12: 캬! 오빠야, 오빠야, 이 도시에 놀러 오면 이 햄버거 꼭 먹어보란 카더라.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11: 아, 진짜 여기 처음 온 것처럼 왜 그래? 평범하게 행동하면 돼, 알겠지? 자, 카운터 가서 주문하자.
13: Welcome. This is Burger Princess. Drinks can be ordered here, but for burgers, please order on the kiosk.
12: 오빠야, 저 사람 뭐라카노? 뭐 키 무슨 햄버거라는데?
11: 아, 좀. 내가 평범하게 행동하라 했잖아. 자, 있어봐봐, 알겠지? 셰프 추천 메뉴인가봐. 오케이. 어, 키오스크 버거, please.
13: The kiosk is next to the entrance by the door. Please go there to order your burger.
12: 오빠야, 나는 그냥 햄버거 말고 치즈버거.
11: 아, 진짜 촌스럽게. 좀 있어봐. 키오스크 치즈버거 2, please.
12: 아, 오빠야, 내 피클 안 먹는다 아이가. 피클 좀 빼라 해도.
11: 아, 너 진짜 야채 안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 몰라? 아, 그냥 먹어, 좀.
13: Excuse me, could you please step aside for the next customer?
12: 아, 오빠야, 주문 제대로 한 거 맞나? 어, 오빠야, 영어 이제 보니까 영 별론 것 같은데.
11: 아, 참, 영어는 기세야. 미로 그냥 붙이면 돼. 아, please만 붙이면 되거든. 키오스크 치즈버거 2, please.
13: Please step aside for the next customer. Please.
14: 오늘 배워볼 표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13: Please order on the kiosk. Please order on the kiosk.
14: Please order on the kiosk.
11: 주문하다, order라고 하죠. 요즘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문하는 가게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셀프 주문 기기를 사용하세요. Order on the kiosk 혹은 use the self-order machine 라고 하면 됩니다.
1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Please order on the kiosk.
11: Please order on the kiosk.
1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4: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8: 맞다, 맞다. All-Star.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 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8: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8: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9: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 right, time for All Star Theater Presents. And we have Hae-o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1: hi. You know what? I just got annoyed at myself. 방금 제 목소리 때문에 제가 스스로 짜증났어요.
0: 왜요?
1: 아, 목소리 바람이 너무 많아요. 바람 네? 빼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0: 아니,
1: 그랬나? Too much.
0: 한번 다시 해보세요.
1: 아, 물론, of course, you know, for the segment title, I did play it up a little bit. 아. 근데 I think All Star Theater Presents.
0: 어, 너무 좋은데?
1: I don't know. I don't like it.
0: I mean, if you had a do-over, if you had a doer, then how would you do it?
1: All Star Theater Presents.
0: 아, 조금 힘 있게.
1: Maybe. I don't know.
0: The first one, the little bit, a bit more of the airy,
1: yeah.
0: airy voice.
1: 근데
0: it gives a bit of a sophisticated kind of feel, doesn't it?
1: I guess so. 근데 평소에 말할 때도 in my everyday voice, I think it's too much.
0: Oh.
1: Anyway, yeah. Enough about me. How are you?
0: I'm good. 뭐 부사 여러분 혹시 뭐 어떤 거를 더 선호합니까?
1: 불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고치겠습니다.
0: 네, 뭐 불만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 Ooh, it's 네. someone's birthday today. I see.
0: 맞습니다. 오. 우리 PD님이 확인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아주 loyal listener 진짜 number top 진짜 number one이 아니고 한 top five 들어가는 부스터분 우리
1: okay.
0: 유저님의 생일이래요.
1: Happy birthday,
0: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저님 생일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1: 목요일 밤 생일의 느낌 좋아요.
0: Thursdays? Why?
1: Yeah, 네. I don't know. In my head, Thursday 어렸을 때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많이 해서.
0: 아, 네. 어, 그런가.
1: 또 내일이면 주말이니까.
0: 맞아요. That's it makes sense. If you have your birthday on a Thursday,
1: yeah.
0: I mean, nobody's not going to celebrate your birthday,
1: 유저님,
0: right?
1: How are you celebrating tonight? 오늘은 어떤 식으로 생일을 축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0: Obviously here with us.
1: 근데 모르죠. 지금 뭐 클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클럽에서
1: 이렇게 춤 추다가 잠깐만 I gotta get it to All Star English.
0: 어 민수.
1: Yeah.
0: 뭐 모자. 머리 너무 크네 이렇게 하면
1: It's possible, yeah.
0: 네, 뭐 그렇게 시청하고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1: Mm.
0: Right, that's something to be thankful about, right?
1: Definitely, yeah.
0: 좋아요. Well, All Star Theater presents. What are we getting into today?
1: Okay,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한 2012년도에 나온 로맨스 영화예요. 건축학개론 보겠습니다.
0: Oh.
1: Yeah, I mean, so many people love this movie. Yeah. 영어 제목은 이제 Architecture 101.
0: 맞아요.
1: 보통 대학 수업에서 그저 무슨 학 개론하면 it's 네. usually it's even in American you know,
0: yeah.
1: colleges, right? It's
0: yeah. 101. 뭐 Econ 101.
1: 네.
0: 그쵸. 이 101이 because it's, you know, you learn the basic the foundational theories
1: 그죠.
0: for that particular you know subject
1: yeah.
0: or that major in college.
1: Definitely.
0: 네. Architecture 네. 101.
1: 아, 그래서 이 제목처럼 대학교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만난 그 두 남녀의 이야기예요. Also the movie kind of goes back and forth between the past and
0: yeah.
1: now. 좀 현재와 과거로 오가는 그런 진행으로 영화가 이어져서 yeah, I love those kind of movies.
0: 맞아요. That you know this not time slip but that back and forth you
1: yeah,
0: mentioned, right?
1: Yeah.
0: But I like it when movies do a little bit of that. You know, you show like how actions, like what the actions and the consequences or the like results of
1: exactly.
0: those actions that they show.
1: 네.
0: Yeah, I like it when movies do that. 어, 근데 저도 너무 이게 재밌게 봤거든요, 영화.
1: Yeah, I you know, it was 14 years ago
0: 네.
1: when it came out.
0: 아니요, 진짜 이거 진짜 감성 장난이었잖아요.
1: Oh, so much 감성.
0: 네.
1: 그렇죠? It's so nostalgic. It's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화죠. 일단은 풋풋한 첫사랑 나오잖아요.
0: 맞습니다.
1: 첫사랑 영어로 어떻게? Of course, there's first love.
0: Yeah.
1: But 약간 어린 시절의 풋풋한 첫사랑은
0: 그쵸.
1: Do we call it puppy love?
0: Puppy love 이 단어도
1: yeah.
0: we've mentioned this you know on a prior show. Yeah, that innocent kind of,
1: yeah.
0: you know, that love you can only kind of experience, like, in your younger days.
1: Only at that, you know, that first experience of
0: 맞아요.
1: It.
0: 네네네.
1: 민수는, when was your first love?
0: 아, 저희 puppy love. I think my, like, we only dated for, like, a couple months, too, right?
1: Okay.
0: That's when I found out, oh, like, dating isn't my thing. Like, in college. 저는, 와, 저는 나는 연애할 사람은 아니네 라고 좀 느꼈던 because it felt so awkward.
1: Yeah, it is awkward, right?
0: 네.
1: 그래서 이 건축학교론에 나오는 그 대학 시절 첫사랑도 it's awkward. You know, you make mistakes. 그리고 그 영화가 또 90년대, 1990년도가 배경이라서 there's that analog vibe that people love. It's a coming of age story.
0: 네.
1: It feels like the movie, it rebuilds the memory of their first love.
0: Oh, yeah.
1: 뭔가 그 첫사랑의 기억을

0: 이렇게 건축처럼 이렇게 복원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1: 맞아요.
0: Yeah. 근데 이 영화에서 Guess who the scene stealer is?
2: 어, 저는 알죠.
0: And yeah.
2: Probably everybody that's seen this movie.
0: Mm-hmm.
2: I mean, you know.
0: 물론 이제 한가인 배우도 너무 아름답고.
1: 맞아요.
0: 수지 배우가 또 her portrayal of this character. Because of it, she became 국민 첫사랑.
2: 맞아요. 그때부터. And then after this film, that's when you start seeing like 수지 like all over the place.
0: Exactly.
2: Right? 막 광고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0: Yeah. But 네. the scene stealer of this movie is 조정석 배우예요.
2: 진짜 yeah. 너무.
0: Actually, he deserves a slow clap.
2: 맞아요, 진짜. 왜냐면 저는 오늘 because you know our film, our show is considered a family program.
0: Yeah.
2: And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장면.
0: Yeah.
2: 아주 아쉽게 오늘 네.
0: Yeah.
2: 그
0: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0: yeah.
2: 일단 여러분 you're gonna have to watch, right?
0: Exactly.
2: You need to watch and listen.
0: Yeah. 그래서 그 주인공 승민의 best friend 납득이라는 캐릭터죠.
2: 맞아요.
0: 어,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래서 또 유행어도 남겼고.
2: 네.
0: Also, I don't know. When I look back at my teenage years, 그 첫사랑 puppy love 할 때,
2: 네.
0: 그 첫사랑 대상보다 저는 그 제가 첫사랑하면서 고민 상담해 주던 친구가 더 기억나요.
2: Oh,
0: yeah. yeah. So much memories.
2: 분명히 아마 우리 친구들 사이에 like you've all like everybody had a friend like 조정석
0: yeah.
2: right
0: 그죠,
2: in
0: 그죠.
2: in this film 진짜 한번 그냥 해 right
0: yeah,
2: why
0: I mean,
2: not just go for it
0: sometimes they give bad advice
2: oh yeah
0: but that's part of the experience
2: exactly
0: 그래서 오늘 우리 올스타 theater의 장면들의 주인공은 바로 납득입니다
2: 네
0: yeah
2: 근데 이상한 질문이 왔습니다 민수랑 한가인 씨랑 동갑인가요라고 이렇게 왔는데 동갑이에요? 아니죠. 저보다
0: She's actually
2: 누나
0: maybe
2: 아니에요?
0: 2 years older than you.
2: 아, 그래요?
0: Yeah.
2: 어, 혜연 씨, 저 몇 살인지 알고 있구나.
0: Yeah, I do. Yeah.
2: And I think I've shared this on the show. 저, 네.
0: I mean,
2: 84입니다. 저 84.
0: 84, 네. yeah. 어, 근데
2: 가인
0: 뭐,
2: 누나.
0: 뭐 굳이 근데 이분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의도가
2: 네.
0: 근데 민수 씨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2: 유주님, 오늘 생일이니까 그 한 다섯 번 당하겠습니다.
0: 유저님 또 오늘 또 맛난 거 잔뜩 드시고 셀프 트리트먼트로 마사지도 받고 있다고 계시네요. 와우, that's the perfect birthday.
2: 진짜 you deserve it because it's your birthday. 그리고 그 많이 보내주세요. 저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0: Yeah.
2: 딱 다섯 번까지. 아시겠죠?
0: Okay, so 4 left.
2: 네.
0: 유저님 4 left. Alright, so shall we get into today's scenes
2: 좋아요.
0: from Architecture 101.
2: Cue.
0: Yeah. 집으로 돌아가던 승민.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친구 납득이다. 승민.
2: 어, 납득아.
0: You coming back from school? 학교 갔다 오냐?
2: Yep. Where are you going?
0: I'm going to study hall. 독서실 가지.
2: 공부는 잘 되냐?
0: 야, 재수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You know, retak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is enough emotional damage. I gotta study hard too.
2: Of course you have to.
0: 됐고 됐고. What about you? You got a girlfriend yet?
2: Come on. 애는 무슨 애냐?
0: 에?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I don't get it. 아니, 대학생이 연애를 하라고 대학생활을 하는 거지. The whole point of college is dating, my man.
2: 아니, 나도 공부할 게 생각보다 많아.
0: 아, 근데 너 지금 이 헤어 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2: 왜?
0: What is going on with that hair?
2: 왜? 납득 starts rummaging through his bag. Then he pulls out something. A bottle of hair mousse.
0: 야, 이거 미팅 나갈 때 조금씩 아꼈어.
2: What is it? 이거 뭐야?
0: 어떡하지 너? What am I gonna do with you? Okay, let me show you. Okay. 이렇게 뚜껑 떼고 이걸 이렇게 흔들어. 칙칙칙칙칙칙 흔들어서 이걸 눌러. 그러면 쑥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걸 문지른 뒤에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거야. 야, 멋있지? 이야.
2: 야, 그건 너무 올백인데? That's way too slick back.
0: 야, 너는 머리 좀 넘기. 이게 뭐야? Push your hair back a little to show that handsome face. 그래야 인물이 살아.
2: 야, 넌 이게 부끄럽지도 않냐?
0: I mean, whatever. I'm going on a date. 나 데이트하러 간다.
1: 서연을 짝사랑하는 승민, 친구 납득이와

0: 와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어렵게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한다.
1: 아, 이 녀석이 대학 가서 술만 늘었구만.
2: How's your girlfriend doing?
1: 아 맞다, 너 소개팅 할래? Do you want me to set you up on that date?
0: 됐고, 아, 내가 아는 남자애가 있는데
2: So there's this guy I know.
0: 근데 걔가 어떤 여자애랑 뭐 어떻게 뭐 하다가
1: 그래서 사겨?
0: 아, 아니 친해졌어. They became close. 뭐 숙제도 같이 하고 자기 집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 뭐 그렇다면 뭐 그 여자애랑 남자애랑 근데 왜 친해진 걸까? Why did they get close?
1: 이게 뭔 소리야 그게?
0: 아니 그러니까 So there's this girl and this guy. They didn't know each other at all at first, okay? But then.
1: But that guy is you, right? 근데 그게 너지?
0: 아니야. 그냥 내가 아는 애인데.
1: Get out of here, you fool. Okay, if you're going to lie, at least make it believable. So, what is she like, this girl?
0: 아 됐네요. 됐어. 어묵이나 먹어. 빨리 자.
1: 어, 맛있네 이거.
0: 고백은커녕 마음 표현도 서툰 승민. 보다 못한 납득이가 직접 나서서 연애 비법을 알려준다.
1: All right, I'm going to teach you exactly what to do. First, buy a bottle of soju. Then, go to her house. 그리고 가서 그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전화를 해. When she picks up, you say, Hey, I'm outside. Come out for a second. 나 집 앞이다. 잠깐만 나와. 하고 그냥 끊어. Just hang up, just like that.
0: That's ridiculous. Just hang up?
1: 응, 그냥 끊어. 그러면 사람이 되게 굉장히 궁금하게 돼 있어.
0: Okay, so you get her curious, I see.
1: 그렇지. 그런데 너한테 술 냄새가 이렇게 좀 팍팍팍 나잖아. She smells alcohol on you. 그러면 어떨 것 같냐?
0: I think she'll hate it.
1: 아니, 일단은 좀 쫄아, 좀 두려워해.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술 냄새?
0: Oh, right. 낯선 느낌이겠다.
1: Bingo, bingo, exactly. And that's when you step closer.
0: 딱 다가가?
1: Yeah, you get close to her face. 그럼 걔가 이제 참 무서우니까 뒤로 이렇게 슬슬 물러서 she'll slowly back away. 그때 뒤에 그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0: What if she get hurt?
1: 안 다쳐, 안 다쳐. 오케이. 그때 그 순간 네가 오른손으로 벽을 딱 짚어. You put your right hand on the wall and boom! Then she gets all flustered and goes, 왜 그래? 그때 기습적으로!
0: And then suddenly?
1: 아무 말도 말고 돌아가. You just leave. 터프하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뒷모습이 컨셉이야. 걔 좀 왠지 쓸쓸해 보이는 A little lonely, a little wounded, that kind of vibe.
0: 그게 끝이야? That's it?
1: Okay, 그러면 한마디만 해. I want you. 나랑 같이 살자!
0: 어? How are we supposed to live together right now? 집도 없는데 어떻게?
1: 바보야. 네 누가 진짜 같이 살래? 승맹아.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Say the line. 말을.
0: 아, 고맙다 납득아. 아, 고맙다. You're the best.
1: 아, 이 녀석. All grown up. Falling for a girl. 여자도 좋아할 줄 알고. 잘 컸어. 다 컸어.
0: 사연이 걔 있잖아. 아 진짜 귀엽고 예쁘거든.
1: 아 그래 알았어.
0: 서연아!
1: 야 keep it down. 동네에서 지금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0: 서연아!
1: 저 봐. 동네 애들 다 짖잖아. Stop it.
0: 서연아!
1: Dude, come on.
0: 수지야, 아니 서연아!
3: 서연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커지지만 승희는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한다. 답답해진 납득이는 마지막 방법을 제안한다.
1: There's only one thing left to do now. Confess. 고백해.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그래.
0: 그게 고백이야? She could think it means nothing.
1: 아이고야, 그걸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어. 곰이냐, 곰?
0: 사람한테 곰이 뭐야, 곰이?
1: 아, forget it. 내가 인수분해도 못하는 녀석한테 미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
0: Fine, forget it. 그만할란다.
1: 친구야, 친구야, 뭘

0: 있어야 그만을 두지. You have to actually start something before you can quit.
1: I just want 서연 to be happy. 아, 그럼 된 거야.
0: 행복? Happiness? 난리 부르스 치고 있네. 어이구. 잠깐만 있어봐. Happiness가 P가 한 개인가? 잠깐만. H, P. 잠깐만. 네 개? 네 개 너무 많지? H, P 두 개인가 세 개야? 몇 개야?
1: 아우, 진짜 너 몇 학교 개야? 다니는 거 맞았어. 너 영어 수업도 한 번도 안 들었지 너. 아, 진짜 답이 없다. 진짜.
2: 아, 너무 재밌었다.
0: 재밌었어요,
2: 와 진짜 근데
0: 진짜.
2: 납득이.
0: 아니 납득이는 정말 그 누가 연기해도 재밌는
2: 근데
0: 캐릭터.
2: 너무 재밌겠다.
0: I love 네네네. that character.
2: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0: Also, I mean, this scene it just brings me back. 우리 PD님들도 첫사랑 생각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2: 대답을 안 하네.
0: 아니
2: 네.
0: 근데 민수는 네. 민수는 were you good at giving dating advice to your friends? 친구들한테 I mean, 연애 조언 좀 잘 해주는 편이었어요?
2: 일단 저한테는 안 와요.
0: 진짜?
2: That just goes to show you.
0: Interesting.
2: 왜냐면 저도 잠깐 했다고 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했나? 그럼 3학년 때까지 그냥. 그냥 뭐 재밌게 놀고 뭐 공부하고 이런 애였어요.
0: 오케이.
2: 4학년 때 나도 한번 연애 해볼까라고 했는데, and then I tried it.
0: Interesting.
2: Maybe like 2-3 months, and then we both figured this is like awkward. 뭐가 조금 많이 불편하고 어색해.
0: So it was a mutual.
2: 맞아요.
0: Breakup.
2: 네, mutual breakup. 네. 나도 이거 좀 아니다라고 해서.
0: Yeah.
2: And then I just.
0: That's so interesting because I feel like you would have had a lot of gal friends. 여사친은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2: 생각보다. I mean, 친한 친구들 다 이게 다 남자 애들이었고요. I mean, I had like friends, 그 여사친, 여사친들이 있긴 있었는데, but never like I could like, you know, 마음 털어 too, right? It was just all like guys for me.
0: I see.
2: 그래서
0: yeah.
2: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까지 저를요. 이게 되겠나? 보통 뭐냐면 like you know my parents they're like the older generation 딱 그 한국 이제 대학생들의 그 로망이 뭐 대학교 가서 진짜 뭐 연애도 막 하고 뭐 이것저것 막 you know like explore you know like basically you know they're it's then when they're like actually like free adults right
0: you know but it reminds me of the saying 뭔가 우리 그 사자성어의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릇이 이렇게 클수록
2: 네.
0: when it's a bigger vase or a bowl it takes a longer time to fill it up 그래서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우리
2: 전 너무 컸어요
0: 너무 네. 깊은 사람이라서 쉽게 연애가 시작되지 않았던 거죠
2: yeah. but you know the that puppy love that you mentioned and you know scenes from this movie where like they're in like you know the hallways and like the lecture halls and everything.
0: Yeah.
2: 저도 이 영화 가끔씩 maybe once or twice a year. 그냥 you know I have it on in the background on TV and I'm just doing other stuff.
0: 아니 근데요 우리 유저님께서 또 민수가 납득일 줄 알았는데 하고 좀 아쉬워하는 것 같거든요.
2: 근데
0: so
2: 저는
0: Can we get a little taste of 납득 in 민수's version?
2: 저는 이 말 없이 여러분 이 납득이는요 저는 딱 생각한 장면 아마 여러분 생각한 다 그 장면입니다. 네. 그냥 비벼. 그냥 엄청 비벼. 네. 막 앞으로 비비고 막 뒤로 비비고. 네. 막.
0: And scene. Yay.
2: 막 비벼.
0: 그죠 이제 비비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우리 각자 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2: 네네네. 아시겠죠? 네.
0: I hope you enjoy that, 유저님.
2: 좋습니다. 자, 그러면 those are scenes from Architecture 101, 건축학개론. So let's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0: All right, let's get into it. 일단은 그 명대사, 납득이 안 돼, 납득이. Okay, 여기서 납득은 when you accept something and understand something. So basically, I don't understand it.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데, we can say this. I don't get it.
2: Mm-hmm.
0: 이게 정말 여러 situation을 쓸 수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처음에 이제 BFM 라디오 여기 일 시작했을 때 우리 엔지니어님들이 그 편집 그 프로그램 가르쳐주는 방법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쓰는지. They explained and explained. 근데 제가 좀 그런 쪽으로 기계치기도 하고 느리거든요. So I had to say, 엔지니어님, I don't get it. Can you show me one more time?
2: 그래도 혜연 씨는 배우려고 했잖아요.
0: 네네.
2: 저 오늘 깜짝 놀란 게 I won't say the name of this person. 근데 나 이분이랑 진짜 한 몇 년 동안 같이 일했거든요.
0: 네네.
2: I found out that this

0: person doesn't know how to use the recording program here at BEFM. 깜짝 놀랐어요, 저.
1: Or maybe he or she forgot?
0: 아, 아니에요.
1: No, no.
0: 아니요. 진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배우지 않았대요.
1: Oh, I see, I see. Okay.
0: 자기 말로는 엔지니어님들이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 Okay.
0: 자기가 나서서 배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1: That's
0: 그래서
1: funny.
0: He just didn't want to get it.
1: Yeah, he didn't want to get it. Yeah. 근데 또 이럴 때도 많이 사용돼요. Sometimes people are making a joke. 근데 제가 이제 나는 이게 안 웃기고 왜 웃기지 할 때 I don't get it.
0: I don't get it.
1: I don't get that joke.
0: What's the point?
1: Yeah.
0: Right?
1: Also, 취향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I mean, recently, a lot of people were obsessed with that dessert.
0: Yeah.
1: The certain Dubai dessert.
0: Oh, yeah. Where did that go?
1: And let me, I'm going to be controversial here. I didn't get it.
0: Yeah, me too.
1: Yeah.
0: I mean, I...
1: Don't come for us. 우리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
0: 아니, 맛있었어요.
1: It's an example.
0: 아니, 맛있었어요. But...
1: But that much, I didn't get it. That huge became a sensation.
0: 왜냐면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마트나 빵집 가서 들려봤는데 와, 하나에 막 7,000원, 8,000원씩 해서 그 정도? Right? I don't get it.
1: But 우리 PD님들은 you got it. Oh, they got it. They got it. Yeah.
0: 아, 근데 right. I got it later on when the craze ended. 왜냐면 I was watching TV and then, you know, big celebrity 그 전현무 씨, 그 씨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that's when I got it. 아, 그래서 비싸구나.
1: Maybe there's like an artisanal craft to it.
0: Oh, yeah.
1: Yeah.
0: And I was like, oh, maybe that's why that it's so expensive the way they price it.
1: Okay. 납득이 안 된다. 또 다른 표현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1: I can't wrap my head around it. 좀 길죠? I can't wrap my head around it. 이게 직역하면 내 머리에 어떤 것을 감쌀 수가 없다? So,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너무 좀 이상하거나 복잡하거나 좀 충격적이어서 like
0: 맞아요.
1: 너무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할 때 잘 쓰더라고요. Yeah. So, I can't wrap my head around how expensive gas has become.
0: Oh, yeah.
1: Right? 아, 이렇게 지금 기름이 이렇게 비싸진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0: 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 I think you could also use it in a situation like where you're trying to really like you know, trying to get something through somebody's head. So you'd be like, you know, wrap your head around this. 잘 들어, basically.
1: 잘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해봐.
0: Please, wrap your head around this.
1: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뭔가 이렇게 정보나 어떤
0: 맞아요.
1: 거를 이렇게 머리에 좀 싸듯이, 이렇게 뇌에 싸듯이 좀
0: 슬라임같이 그냥 그 정보에 그냥 이렇게 you just cover it, right?
1: Yeah.
0: 네.
1: 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연애를 할 때 이 첫사랑에서 약간 친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해짐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일단은 네. 누군가와 가까워지다, 친해지다는 what's the most common expression there?
0: Get close to somebody.
1: Right?
0: 네.
1: So, we got close during college. 우리는 대학교 때 친해졌어요. 이럴 수도 있고. We could also say become close to someone.
0: 네.
1: So, I mean, it means that you and I became close through
0: 그쵸.
1: this segment.
0: 맞아요.
1: 그쵸?
0: And working together.
1: 우리는 이 코너를 통해서 친해졌죠.
0: 네.
1: 근데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서로를 또 알아가야 되죠.
0: 아,
1: right?
0: 그쵸.
1: Getting to know each other. Yeah. I mean, that part of it is exciting.
0: Yeah.
1: 뭐 친구 사이든 뭐 좀 약간 로맨스가 있든 getting to know someone, yeah. Right?
0: 맞아요.
1: So
0: I mean,
1: fun.
0: That's some people consider that the fun part.
1: Yeah.
0: And then when you know everything about each other, that's when it's like a little things get maybe a little shaky, right?
1: Maybe.
0: 할 거 다른데 it's like there's nothing new now.
1: I mean, you've been hosting this show now 2 years almost?
0: Yeah, 2+ years.
1: I mean, you've really gotten to know our listeners,
0: oh,
1: right?
0: Yeah. 네.
1: 청취자들이랑 정말 서로 많이 알아가게 되죠.
0: 네.
1: Yeah.
0: 아마 이제 이 2년 넘게 네, 이렇게 소통하면서 잘, we got to know a lot of each other.
1: Yeah.
0: 저는 너무 좋은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 얘 좀 별로네 하고 깨달았을
1: no.
0: 겁니다.
1: They love you, 맞죠? 우리 민수 사랑하죠?
0: 네.
1: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boyfriend, girlfriend 사귈 때 처음부터 뭔가 너무 잘 맞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럼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뭐가 딱 잘... 뭐 케미가 터진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냥 금방 친해지다 할 때는 네. hit it off.
0: Hit it off.
1: Yeah. So we hit it off right away. 우리 그냥 처음부터 잘 딱딱 잘 맞았어요.
0: 맞습니다.
1: Yeah.
0: 네. And they also say like we clicked. Right? 서로 너무 그냥 well, you know, you had like similar, you know, interests, mm-hmm. hobbies and whatnot. 너무 딱 만나자마자 yeah, yeah. 너무 소통

0: 소통이 잘 되니까 we hit it off right away or we just clicked.
1: Yeah. It's so, I mean, oh, that's so beautiful when it happens.
0: 네.
1: 근데 또 한 5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늘 장난점이
0: 있어요. 그거 좋아해? 있어요. 나도 그거 좋아한데 그거 좋아한다고?
1: 오, okay, bye.
0: 좋아요. 네. 자, 오늘 All Star Theater Presents.
1: Yes.
0: We featured scenes from 건축학개론, Architecture 101. And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1: 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0: 좋아요. 자, 여러분, in the meantime, 전남의 취중진담.

0: 아닌데. 어,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네네네.
0: 저는 가사 이거 하나도 몰라요.
1: 근데 완전 융합이 되었어요. 진짜 어, 원래 오리지널인 줄 알았습니다.
0: 네네네. 네.
1: 어, 우선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희가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타이머 아. 탭인데
0: 네. 시작.
1: 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뭐 지나라스킴님.
0: 지나라스키님,
1: 그나르스키님, 아오아이 또는 다시님, 어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는데요.
0: 네,
1: 유서님입니다.
0: 어 근데 네. 저도 이 유저 봤는데요. 네네. 어 우리 유저님 이렇게 영어를 안 썼는데.
1: 그러니까요. 우리 그 새로 오신 유저님은
0: 네.
1: You're right. Trying to understand other people's feelings before focusing on my anger really helps because everyone has a different personality. 라고 쓰셨거든요.
0: 아.
1: 그래서 어. 어, 그 글 유저님인가? 네, 다른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오리지널 유저님이 누구인지 조금 오. 이제 어, 심판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0: 네.
1: 그래서 어, 빨리
0: 네. 유저님 솔직히 그 앞에 유저 이름 있고 그 네. 뒤에 따라오는 그쵸, 그 숫자들과 그쵸. 이 글자들 있잖아요.
1: 그쵸.
0: 모르겠거든요.
1: 일도 모르겠어요.
0: 네.
1: 진짜로.
0: 그래서 저는 딱 유저만 보고 딱 네. 우리 유저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유저 한 명 더 들어오니까 누가 이름 바꿔야 되는지 이 눈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1: 네네. 그리고 우리 그 고수님께서 그때 뭐죠? 우리 유서님이 오늘 그 생일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무슨 뭐 클럽 얘기가 나왔는데 고수님께서 클럽 아직 문 안 열었어요.
0: 잘 아시네. 클럽 사장 아닐까?
1: 어 과연 그렇지 않을까? 네. 어 조금 어, 생각해 봅니다.
0: 단골 올 사장. 네. Or bartender.
1: 어 그럴 수도 있고요.
0: 네.
1: 네 혹시 어. 네.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0: 뭐를 부탁하려고 네네네. 지금.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서님께서 그러니까 원래 계셨던 글 유서님께서 이제 그 건축학개론 그거 연기하기 전에 설마 민수가 수지?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 민수 씨가 수지할 수도 있잖아요.
0: 아야 진짜 우리 국민 뭐 첫사랑 네, 그 수지 캐릭터를 하면 아마 네. 더 욕먹었을 거예요 제가.
1: 네 이제 첫사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우리 유서님께서 또
0: 네.
1: 민수는 아내분이 첫사랑인가요?
0: 어, 전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오!
0: 그 대학교에서 잠깐 했던 그거.
1: 네네네.
0: It was awkward. 서로 너무 어색하고 했으니까 어, 그냥 우리 안 했던 걸로 하자라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진짜 사랑은 네. 아내분과.
0: 네.
1: 이게 맞죠. 네, 이게 맞죠.
0: 여러분.
1: 네.
0: 이 I wish everybody experiences their 첫사랑 like this.
1: 네. 네.
0: 나 이런 말 싫어한데 나.
1: 네. 네. 그래서 타임어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0: 네,
1: 1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0: 자 문자 요정.
1: 네.
0: 했습니다.
1: 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오,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어,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world. BEFM, Busan Yeobanzeo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nd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Recently in Busan, a story emerged about a man in his 40s who was legally declared dead, but regained his name and family after 10 years. He was once an ordinary young man working at an IT company, but amidst life's hardships, he gradually drifted away from society and ended up spending time alone in Busan. By chance, he visited a counseling center and discovered that he was under a death registration status due to a missing person declaration. The center provided him with an emergency shelter, connected him with a legal aid corporation, and actively searched for traces of his long-lost family. Finally, after 10 years, he was able to hold his parents' hands once again. So today, we're joined by Mr. Chung Chang-won, director of the Busan Somang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that helped this man. And we're going to discuss this story from the front lines of social welfare, where human dignity and hope were never given up, even within the blind spots of social safety nets. 네, 오늘 또 인터뷰에선 정창원 부산 소망종합지원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속에서도 사람의 존엄과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은 현장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부산 소망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 정창원 센터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부산역 서면 지하상가 중앙동을 중심으로 부산 전역을 다니며 아우리치 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만난 노숙인과 노숙의 위험에 처한 분들에게 먼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먹거리와 옷, 생필품, 잠잘 곳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우리치 현장에서 만나는 노숙인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방문한 분들에게는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설명하고 주민등록 복원과 같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 회복 이후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 지원, 치료를 위한 병원 동행,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지원과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uch important, crucial work in the society now. He explains that the Busan Somang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conducts outreach in areas with high homeless populations, such as Busan Station, the Seomyeon Underground Shopping District, and Jungang-dong, providing basic survival necessities like food, clothing, and shelter to those in need or at risk. He actually notes that through continuous counseling on site, they build trust to really guide individuals to the center. And once there, they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to restore resident registrations and settle unpaid health insurance as well. Following identity restoration, they assist with medical accompanied visits and temporary housing.

0: things, job placements, and qualification training to help them successfully reintegrate into society. While many people might think that supporting the homeless is simply just about providing hot meal or a place to sleep, however, we've learned that your work covers a massive range of services, from operating emergency shelters, showers, and laundry facilities to medical coordination, administrative help, and job placements. Among all these,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most critical form of support on the ground?
1: 네, 많은 분들이 노숙인 지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응급구호방 운영부터 또 의료 연계, 행정 지원, 일자리 연계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2: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의식주로 표현을 하는데 노숙인 분야에서는 식의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생존을 위해서는 먹는 것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1: 네.
2: 두 번째로는 가족과 사회에서 단절된 분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회복지 제도 안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건강보험이 장기간 연체되어 제도권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기에 주민센터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행정처리를 합니다. 이후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병원으로 모시고 치료받도록 하고 긴급복지 지원과 응급구호방이나 임시주거 지원을 통해 당장 잠을 잘 수 있는 공간과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하도록 도와드립니다.
1: 그렇군요. 결국 하루를 뭐 버티게 하는 걸 넘어서 다시 사회 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2: 네, 그렇죠. 네.
0: So he explains that the center's diverse roles can be broadly split into two key categories. The first is ensuring basic human survival by providing food, clothing, and medical care. And the second he mentioned is helping those disconnected from their families and society reintegrate into public social welfare systems so they can recover, of course, relationships and resume daily social lives. And because many have had their resident registrations canceled or face long-term health insurance errors, they actually are completely cut off from welfare services. So to fix this, his team visits community center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o handle the 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ssing. And once their identities are restored, they escort those with health issues to hospitals and provide immediate places to sleep, and that is through emergency shelters or temporary housing as well. And a recent story, as I mentioned, about a man in his 40s who was legally declared dead but reunited with his family after 10 years has deeply moved many, many people. We learned that it was during a counseling session at your youth center that he discovered that he was actually under a death registration status due to a missing person declaration. So could you tell us more details about how this case unfolded?
1: 네, 최근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던 40대 남성이 10년 만에 가족과 재회한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실종 선고로 인한 사망 말소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지난 2월 그 사상구에서 노숙하는 40대 남성이 센터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현장에 출동하였고 사무실로 모시고 와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0년 전 가족과의 갈등, 뭐 금융 부채, 직장 내 갈등과 차별에 의한 심리적 소진으로 도망치듯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PC방 관리, 뭐 고시텔 총무, 중고거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해 경제적 한계에 봉착하며 거리 노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2: 다행히 노숙 초기라 행색이 남루할 정도는 아니었고 상담에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자리 의지를 보여 주민센터를 찾아 일반적인 행정지원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종 사망 처리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2: 예, 본인이 가장 놀랐겠지만 센터 입장에서도 25년의 역사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직원들이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일단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고 상담 과정에서 사망 처리된 본인 입증 자료, 인후 보증을 가지고 가정법원 신분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Wow. So he explains that because the center had no experience with a legal death status, they immediately reached out to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o help and get specialized legal support.

0: court. They assist a man in gathering crucial evidentiary documents to prove his identity and life history and to provide immediate stability during this lengthy legal battle. The center enrolled him in their emergency shelter program, offering him a safe place to sleep, have meals, clothing, and also counseling as well. He notes that maintaining the man's emotional well-being and determination was just as important as the legal paperwork, as the process of proving one's own existence to a court is definitely draining. And definitely, we're going to hear a bit more about that. As you mentioned, this case involved an extensive journey from coordinating with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o cancel the missing person declaration and also to track down family through canceled address histories as well. So what specific assistance did the center provide first, and what kind of effort did it take to locate his family and restore his legal identity? 네, 이번 사례는 법률 지원, 가족 찾기, 또 신분 회복까지 이어졌는데요. 센터에선 어떤 도움부터 시작했고 또 실제로 가족을 다시 찾고 법적 신분을 회복까지 하기까지 어떤 노력과 과정들이 이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사실 저희도 그 노숙인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망 처리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는 처음 겪었기에 주민센터,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가정법원의 그 실종 선고 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하기 위해 이전 주소지 주민센터와 실종 선고가 접수 처리된 주민센터에 차례로 소통하면서 가족에게 연락이 된다면 동의를 구해 센터로 전화 연락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다행히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는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10년 동안 실종 선고를 하여 애타게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믿기지가 않았을 거라 봅니다.
0: 네.
1: 다음 날 서울에 계시는 70대 부모님이 새벽부터 직접 운전하여 센터 사무실로 찾아오셨고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목을 안고 30분간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옆에서 지켜본 센터 직원들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항암투병 중 이시라는데 죽기 전에 아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0: 네.
1: 이참에 어머니가 힘을 얻어 꼭 완쾌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후에 가족이 실종 선고가 이루어진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실종 선고 취소 심판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셨고 심판 결과가 나와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낸다는 소식을 확인하였습니다.
0: 그렇군요. 부모님과 다시 만나던 그 장면은 현장에 계셨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평생 잊기 어려울
1: 맞습니다.
0: 것 같습니다.
1: 네.
0: So the center at first expected routine administrative steps, but dealing with a cancellation due to a legal death status was a first for them. They navigated the process with guidance from the community center, police, and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While preparing the petition to cancel the missing person declaration for the family court, they contacted the community centers of the man's past addresses, right, and the office where the missing person report was filed, asking them to request the family to contact the center if they were reached. Fortunately, they did connect with the father, who initially suspected it was a voice phishing scam, which was understandable given the fact that their son had been just missing for 10 years. And the next morning, his elderly parents in their 70s drove all the way from Seoul to the center for an emotional reunion. His mother held her son, weeping for 30 minutes, deeply moved the center staff. And he adds that the mother is currently battling cancer, expressed immense gratitude to see her son again before anything. And afterward, the family directly submitted the petition to cancel the missing person declaration at the court, and the ruling was granted, restoring the man's residence registration, and the center has confirmed that he is now doing well with his family. This is great to hear. And just some messages coming in, like Kevin Neem and Danny Lee Neem saying, God bless him and his organization, an unbelievable story, but glad that things ended up the way they did. Absolutely agree.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Jung Chang-won, the director of the Busan Somang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Now, the transport hubs we mentioned, like Busan Station and Sasang Station, remain central areas for individuals experiencing homelessness.

0: homelessness. And we often think of homelessness as affecting maybe only just the older demographics, but sudden job losses, family breakdowns, or health crises can actually push ordinary working people into the streets. So from your frontline experience, what is the current reality of homelessness in Busan, and what recent trends or changes have you noticed?
1: 노숙 문제라고 하면 흔히 고령층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실직이나 아니면 뭐 가족 해체, 건강 문제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부산의 노숙 실태와 또 최근 변화된 특징은 어떤가요?
2: 예. 공식적인 부산시 거리 노숙인 통계 현황은 100명대 초반이지만 현장에서는 100명대 후반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정해진 심야 시간대에 두 팀으로 나누어 부산 전역을 돌면서 노숙인이 있을 만한 곳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순찰 코스에서 놓친 분들과 심야 시간 찜질방과 만화방에 있는 잠재적 노숙인을 고려하면 더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 매년 뭐 신규 노숙인 명단을 정리해보면 평균 40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전국을 다니며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있기에 부산만의 인원수로 보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서 전국 노숙인 수를 보면 생활시설과 쪽방 주민을 포함하면 12,700명, 이 중에서 거리 노숙인 수는 1,350명이고 서울만 보더라도 740명이기에 여전히 많은 노숙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숙인 문제는 1997년 IMF 이후 부도와 실직으로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가정해체, 사회적 관계 단절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복격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 등을 지나면서 여전히 어려운 처지로 인하여 길 위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 노숙인이 증가한다고 보면 되고 이전과 달리 최근 달라진 변화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전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회의를 통해 들었던 내용은 서울은 거리 노숙인의 4, 50% 정도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도 현장에서 느끼기에 30%가 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 복지관, 쪽방상담소, 복지생활시설, 경찰 이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긴밀한 협정과 함께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센터에 추가 배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0: 그렇군요. 앞으로는 복지와 또 정신건강 지원이 더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while official statistics show just over 100 individuals experiencing street homelessness in Busan, frontline estimates run actually closer to nearly 200 when accounting for those missed during late night counts or staying in 24-hour saunas or comic book cafes. Annually, the center registers around 400 newly homeless individuals due to regional mobility. And nationally, out of 12,700 individuals in shelters or low-income housing, 1,350 live on the streets. Now, he mentioned while economic shocks like the 1997 IMF crisis, 2008 financial crash, and the 2020 pandemic have historically driven homelessness, he also highlights a critical recent shift, a sharp rise in mental health issues. And because of this, he emphasizes that future interventions must move beyond just standard shelter systems to actually establish deep collaborative networks with mental health centers and secure specialize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on the ground. Well, it seems that homelessness is a structural issue, as you mentioned, rather than just a personal failure. As we saw in this case, early intervention before homelessness becomes chronic drastically, right, improves the chances of a successful return to society. So to ensure we reach people early, what are the most urgent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needed today?
1: 네, 결국 노숙 문제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라보단 또 이 사회 구조와 또 안전망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리 생활이 장기화되기 전에 돕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제도나 아니면 사회적 관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2: 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가족과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다 노숙으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1차적인 사회복지 안전망 역할을 하는

0: 주민센터를 찾아 손을 내밀도록 전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다음으로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이나마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시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응급잠자리를 통해 저녁 잠자리를 제공하지만 낮에는 이용할 수 없어 저녁 시간까지 본인의 짐을 끌고 정체 없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이마저도 이용 기간에 제약이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임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시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생존을 위한 기본 생활 서비스 제공과 함께 힘을 내도록 전문가와 상담하고 심리 회복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네.
0: 한 가지 더 우리 사회가 노숙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와 언론에서 특징 지을 수 없는 사람의 범죄에 대해 확인 절차도 없이 노숙인으로 단정지어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숙인 중에 일부만이 반사회적 문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대부분은 위축되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숙인을 더럽고 냄새나고 뭐 술 먹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혐오스러운 존재로만 보지 마시고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사회 경제의 구조적 이위와 개인적인 사고와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나락으로 내몰린 분들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 마중물 같은 쉼터라는 표현이 참 오래 났는데요. I really like that word. Now he mentioned, despite the policy changes following the 2014 Songpa 3 family tragedy to improve welfare discovery, many individuals still end up on the streets trying to resolve crisis completely alone. He emphasizes the need for nationwide campaigns to encourage people to reach out to local community centers. Now, crucially, he highlights the necessity of temporary shelters that act as a stepping stone for those pushed into homelessness by sudden job loss. Currently, Busan provides overnight emergency beds, but individuals must leave during the day with their belongings and face strict time limits as well. Finally, he calls for a shift in public perception. He points out that media reports often prematurely label unidentified suspects as homeless, fueling negative stigma. In reality, most homeless individuals are highly withdrawn and avoid public attention. So he asks the public not to view them as just a nuance, nuisance, but with empathy as someone's family member driven to the streets by economic crisis, accidents, or illness. He urges society to extend a helping hand to those who have determination to stand back up. I love how he phrased it. Now,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2: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제 생애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하다 보니 스튜디오라는 낯선 공간에서 이제 긴장되고 얼떨떨합니다. 예, 노숙인 분야는 사회복지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비주류인데 방송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노숙인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노숙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뜻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저희 부산소망종합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So he shares that it is his very first time appearing on a broadcast. He feels quite nervous, but he expresses his sincere gratitude for being invited to the show, noting that the field of homelessness support is often a marginalized area that receives little attention within social welfare. Through this opportunity, he hopes it serves as an occasion for many listeners to realize that those experiencing homelessness are also someone's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living alongside us. Finally, he adds that if anyone has the heart and desire to help individuals experiencing homelessness, they are more than welcome to contact their center, the Busan Somang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And before we wrap up,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네, 청취자와 함께 대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센터장님은 삶이 힘들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준 건 무엇이었나요?
0: 네,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삶에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 뭐 종교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삶 속에서 이제 소소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가족, 뭐 특히 아내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 응원의 말 한마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럼.

0: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The time is now 11:43,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Let's turn to Vietnam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Chung Nina is in Hanoi and is on the line. 네, 오늘은 베트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정리나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Let's jump into today's topic. The United States reportedly designated Vietnam as a priority foreign country, citing insufficien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at causes damage to its domestic industries. The Vietnamese government immediately launched a massive IP crackdown, and the campaign is ending this weekend.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미국이 베트남의 지식 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며 우선 협상 대상 국으로 지정했죠. 이후 베트남 정부가 곧바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말이면 그 캠페인이 마무리된다고요?
1: 네, 베트남이 미국 지정 닷새 만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 지난 5일 정부의 공문 한 장으로 이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24일간 전국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이 단속 일정 자체가 미국의 일정에 맞춘 겁니다. 이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본격 제재로 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정일로부터 30일 이

0: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이 베트남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해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미국의 압박에 상당히 빠르게 대응한 모습인데요. Vietnam reported and responded immediately just 5 days after the U.S. designation with a single government official document on May 5th. They entered a 24-day nationwide crackdown from the 7th to the 30th. The crackdown schedule itself is actually tailored to the U.S. timeline. The designation as a priority foreign country is not an end in itself, but an intermediate step toward full-scale sanctions.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ust deci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meaning by the end of this month, whether to initiate a Section 301 investigation under the Trade Act against Vietnam. Now, what would happen if a Section 301 investigation officially begins? 301조 조사가 개시되면 어떻게 되나요?
0: 네, 이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 미국이 IP 침해를 이유로 베트남에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베트남이 단속 종료일을 미국의 결정 시한과 같은 30일에 맞춘 것도 우연이 아닌데요. 이 아마 단속 실적을 들고 가서 미국이 조사 개시로 넘어가려는 것을 막아내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 I see. So once a Section 301 investigation begins, it enters a procedure where the U.S. can impose unilateral trade sanctions on Vietnam, citing IP infringement. It is no coincidence that Vietnam set the date or end date of its crackdown to May 30th, the same as the U.S. decision deadline. The calculation is to present their crackdown track record to prevent the U.S. from moving forward with the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n how extensive has this crackdown been inside Vietnam? 그렇다면 이번 단속 실제 현장에선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나요?
0: 네, 모든 부처와 지방 정부가 총동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난 5일 공문을 통해서 이 적발 건수를 2025년 5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리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떨어졌고요. 부처별 1일 보고도 의무화됐습니다. 아, 특히 눈에 띄는 건 6일 베트남 저작권 사무국이 내린 명령입니다. 이 모든 기업과 개인들에게 이 무허가 소프트웨어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목박았고요. 이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출판, 방송, 게임 사업자 등은 이 자체 점검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속 대상도 영화와 음악, 게임 같은 콘텐츠 불법 복제부터 이 위조 상표, 세관에서의 위조품 통관까지 전방위로 확대됐습니다. 이 단속 때문에 최근엔 넷플릭스나 한국 드라마 등을 베트남어 자막을 붙여 송출하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연달아 폐쇄되면서 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I see. So you can consider that al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obilized. Through government official document number 38, dated in May 5th, a specific numerical target was handed down to increase the number of crackdowns by more than 20% compared to the same month of the previous year, which is May 2025. Daily reporting by each ministry has become mandatory, and what is particularly noticeable is the order issued by the Copyright Office of Vietnam on May 6th. It clearly stated that all companies and individuals must immediately stop using unauthorized software, business operations and software, film, music, publishing, broadcasting, and gaming must even submit self-inspection reports. The targets of the crackdown have also expanded across all fronts, from piracy of content like movies, music, and games to counterfeit trademarks and also customs clearance. Recently, it became a hot topic as illegal streaming sites that used to transmit Netflix or Korean dramas with Vietnamese subtitles were shut down one after another. Well, with that, let's turn to our next story. May 19th marked the 136th anniversary of President Ho Chi Minh's birth. Large-scale commemorative events were held across Vietnam, and this year's anniversary appears to carry added political significance following the launch of the country's new leadership.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지난 19일은 호치민 주석 탄생 136주년이었는데요. 이 베트남 전역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모았다고요.
0: 네, 1890년 5월 19일이 바로 호치민 주석이 태어난 날입니다. 이 올해는 제14차 당대회와 지난 4월 새 지도부 공식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기념일이라 더

0: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베트남 전역에 학교, 관공서, 기업이 호치민 사상 학습 행사를 일제히 열었고, 이 한국, 일본, 베네수엘라, 벨기에 등 해외에 있는 베트남 공관들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 또름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직접 당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이 호치민 사상이 우리 발전 노선의 등불이라는 문구로 이새 정부의 사상적 좌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1: I see. So May 19th is the day President Ho Chi Minh was born in 1890. This year drew more attention as it is the first anniversary celebrated since the 14th Party Congress and the official launch of the new leadership in April. Schools, government offices, and corporations across Vietnam held Ho Chi Minh thought learning events, overseas Vietnamese diplomatic missions, and also held commemorative ceremonies. And General Secretary and State President Do Lam personally published a contribution article in the Nhân Dân, the party's official newspaper, clearly defining the new government's ideological coordinates with the phrase, Ho Chi Minh's thought is the lamp of our development path. Now, many Korean listeners may mainly associate Ho Chi Minh with Ho Chi Minh City or Vietnam War. So how would you describe his status within Vietnamese society today? 예, 한국 청취자분들께는 호치민이라는 이름이 호치민시나 또 베트남전과 함께 익숙할 텐데요. 현재 베트남 사회에서는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있나요?
0: 네, 한마디로 오늘날 베트남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본명은 우에 싱꿍, 이 호치민이라는 이름은 본인이 직접 지은 가명으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1930년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했고, 이 1941년에 독립운동 조직 베트민을 결성해 이 프랑스 식민 지배, 일본 점령, 그리고 이후 미국과의 베트남 전쟁에 맞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 1945년 9월 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 즉 북베트남의 독립을 직접 선포하고 초대 국가주석에 취임했고요. 1969년 사망할 때까지 약 24년간 국가주석을 지냈습니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됐을 때 남쪽의 수도였던 사이공이 그의 이름을 따서 호치민시로 개명됐습니다.
1: Interesting. So in short, he is a founding father of Vietnam. His real name was actually Nguyen Sinh Cung, and the name actually Ho Chi Minh is a name that he chose himself, meaning he who enlightens or the bringer of light. He founded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in 1930, formed the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 in 1941, lead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French colonial rule, Japanese occupation, and subsequent Vietnam War with the U.S. as well. On September 2nd of 1945, he personally declared the independence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namely North Vietnam in Hanoi, and took office as the first state president, serving as state president for about 24 years until his death back in 1969. Following the unification in 1975, Saigon, which was the capital of the South, was renamed Ho Chi Minh City after his name. And that's a little bit of history of Vietnam,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talking to our correspondent reporter based in Vietnam. 네, 베트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nd that was Ms. Chong Nina, based in Hanoi,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and a little bit of history lesson of Vietnam.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but we'll be back tomorrow for Friday edition. And our final song is by Coldplay with My Universe. Have a wonderful day.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more Ring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All-Star English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5: (목소리)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a Bangsa.
7: Kimbap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11:00

0: 好像也不难， 是不是? 来, 让我们继续。
1: 네, 기내식 시간은 언제나 설레죠. 보통 승무원들이 카트를 밀고 오면서 메뉴를 물어보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소고기를 주세요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할까요?
0: 네, 공장会说会问你想吃哪种牛肉还是鱼，也可能是其他的选择。 네, 那你可以回答我要牛肉饭。 네, 或者说呢你想吃鱼，对不对？对，你就说我要鱼。嗯，很简单。
1: 맞아요. 我要 뒤에 원하는 메뉴를 말하면 되네요.
0: 是的。
1: 소고기는 牛肉, 생선은
0: 鱼。
1: 롱거, 그럼 네. 음료도 똑같이 말하면 되죠. 콜라나 주스도.
0: 당연, 당연. 比如说我要可乐,
1: 可乐,
0: 我要橙汁,
1: 橙汁,
0: 我要咖啡,
1: 咖啡.
0: 好，再给大家提升一点点难度, 就是如果你想要热饮的话, 对, 那你可以加一个热字,
1: 热的咖啡,
0: 对，你就说我要 热咖啡,
1: 热咖啡,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네,
1: 기내식 메뉴판이 없어도 당황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세요.
0: 맞아. 这个时候学了咱们今天的我要什么什么这种万用句型，你都可以呢，像空乘去提出他们的menu盘，他们菜单里面没有的东西，您都可以说得出口。对对，是，没错。来，这句话 是不是得避讳？对，否则呀，你可能吃不饱，这个喝不好。来来，我们练习一下。
1: 네, 따라 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로 주세요.
0: 소고기로 주세요.
1: 소고기로 주세요.
0: 소고기로 주세요. 我要牛肉饭.
1: 我要牛肉饭.
0: 我要牛肉饭.
1: 我要牛肉饭.
0: 好，那你想要什么呢？ 来, 五个不同的练习, 我要什么什么, 准备, 马上一会儿练习一下, 哈。 好, 那我们继续。
1: 네, 비행기 안에서 가장 난감할 때가 안쪽 자리에 앉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예요.
0: 是, 刚刚我们就提到了,
1: 맞아요. 옆 사람에게 우리 양해를 구해야 하잖아요.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라는 이런 표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0: 와, 这句韩语说的真的是, 哎呀, 好棒哈, 听上去很美好。 没错，这种情况下通常你一句话就够了，不好意思请让一下。 对, 或者您就简单的说一下，你觉得字太多了，麻烦借过一下。
1: 오, 그래서 네. 不好意思로 운을 떼고 请让一下 라고 하면 비켜달라는 정중한 표현이 되는군요.
0: 네, 맞아요.
1: 롱거, 그럼 借过,
0: 这个确实是有一点复杂，其实说实话，听上去它不是那么的口语哈。来，我们拆开来看一下两个字，借，借大家应该都知道是哪个借，对，借用，借用，好，那过呢，就是通过，通过的过，所以借过你可以想象一下，就是允许你通过的意思，合起来，借你的地方让我过一下，这样理解是不是就更通顺了呢？ 对，这个真的是一个非常非常非常地道的表达，比如说在地铁里面，或者是那一些呢，拥堵的地方哈，都可以用。
1: 그래서 길을 좀 빌린다 이런 느낌이네요.
0: 네, 그렇죠? 맞아요.
1: 네, 좋은 기내에서 서로 배려할 때 이 한마디면 아주 매너 있는 여행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是的, 来, 练习一下.
1: 네, 따라 말하게 해볼게요.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0: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1: 지나가도
0: 아, 지나가도 될까요? 네, 再来一次.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1: 지나가도?
0: 아, 기나 아니고.
1: 어,
0: 지나가도.
1: 지나가도?
0: 아, 天哪, 기기不分啊. 来, 도전.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1: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0: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네, 好, 分清楚了现在啊. 对, 但是脑子得必须得刻意的想. 吉娜卡多，好，中文你可以这样说，对，分，同样其实一个逗号，前面不好意思，后面说请让一下，不好意思，请让一下，不好意思，请让一下，不好意思，请让一下，哎，然后呢，语气的话呢，尽量的轻柔一点点的，就会听起来更舒服，对，对，这对方基本上都不会拒绝哈，
1: 对，嗯，龙哥， 우리 비행기 내리면 바로 입국 신사를 받잖아요.
0: 哎, 对,
1: 그때 쓸 펜을 빌리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죠?
0: 哈哈，这个看来真的是很有生活啊，对，尤其是你出境的时候，说你刚好呢没有准备随身带笔的情况下，你可以说可以借一下笔吗？嗯。 填表的时候呢如果您看不懂还可以问这个怎么填哦可以借一下笔吗嗯펜
1: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0: 네这个真的很重要哈
1: 오늘 배운 세 문장과 보너스 팁까지 활용하면 구름 위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希望对那些呢想要旅行的好朋友能够呢有所帮助对是不是再也不用害怕出国 对，不敢张嘴了，是不是？好，那同时今天呢，还有最后一句话呢，也作为小小的礼物送给大家，那就是天空再远，也远不过心向往的地方。
1: 하늘이 아무리 멀어도 마음이 향하는 곳보다는 멀지 않다라는 멋진 말입니다.
0: 맞아요. 네,
1: 여러분의 모든 비행이 설레임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没错，这里祝大家能够在云端旅行愉快，平安抵达目的地。让我们相约下期再见。 拜拜。好，那韩中队队胖之后呢，继续听歌的时间。好，接下来为大家送上的这首歌曲《慢半拍》，来自薛之谦。

0: 감사합니다.
1: 저도 감사합니다. 네.
2: Oh, I like it. I like it a lot. We shall just move immediately right away on.

0: 일을 하다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잠깐 멈추고 그냥 놀았어요. 놀다가 우연히 뭔가 대회 활동의 기념으로 축제를 기획하는 활동에 참여를 한 거죠. 저는 그 당시에 뭐 스펙이라도 한 개 쌓자, 뭐라도 하나 해놓자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청년? 그런 키워드는 몰랐고 축제를 만드는 활동인 줄 알고 재밌어 보여서 갔다가 그게 금정구의 청년 사업의 일환이었고 이제 계속 그게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1: 재밌었나 보다.
0: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끝나고 그걸 담당했던 대표님께서 일자리가 있다면 해볼래 해가지고 또 그게 이어져가지고 여기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니까 또 재밌어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나도 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져서 제 단체도 한번 만들어보고 막 계속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올해부로 3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어가지고 우선 재밌는 것 같아요.
1: 뭐였지 제일 재밌어요?
0: 풀어놓으면 저는 이과 출신이어서 공대로 진학을 했다가 전과를 한 케이스거든요. 제 직무가 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재밌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과 저와 동년배 친구들을 대상으로 축제를 만들고 문화를 할 수 있는 직무는 흔치 않은 것 같다. 참여자들 만나는 것도 친구 만나는 기분이고 그렇게 노는 느낌이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1: 진짜 즐기면서 하고 있군요.
0: 네, 그런 부분이 재밌어서 이제 쇼가 벌어졌을 때 재미나게 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최근에 주말에 어떤 축제를 기획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요즘 청년들은 뭘 바라고 있을까? 아, 좀 궁금했어요.
0: 제가 기획하는 거는 청년 예술인 분들과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이 주되긴 해요. 좀 무대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부산에요? 아니, 네. 전국적으로?
0: 부산에? 물론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인 분들은 불러주는 곳도 많고 나갈 곳도 많은 것 같은데 시작을 할 곳이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들이 시작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게 참 뭔가 딜레마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시작하려는 분들 위주로 좀 꾸렸던 것 같아서
1: 또 희망이 있는 건 스스로를 브랜딩하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공식적인 기회가 아니더라도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많아졌거든요. 플랫폼도 많아지고 기회가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 충분히 기회를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0: 너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고자 하고 어떻게든 보이려고 하면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적극적으로 뭐라도 참여해보고 사실 저도 어쩌면 여기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축제 그 대회 활동할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그래서 뭔가 이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어서
1: 여러분 그래서 기회는 없는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1: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0: 네, 친한 친구들 5명 모여가지고 싱싱한 연구소라고 부산에 있는 청년 기획자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부산에 계속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일단 뭐라도 해보자. 여기서 5명이 모였고 시작한 게 인터뷰였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지만 그들을 기록을 하자. 그게 또 어떤 시너지가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첫 도전이었고 두 번째 도전은 또 뭐가 될지 몰라요. 우리끼리 축제를 열 수도 있는 거고
1: 재밌겠다.
0: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그냥 일단 모여서 뭐라도 해보자.
1: 싱싱
0: 맞아요. 싱싱이 레이스 이런 거 해볼까요? 괜찮다.
1: 괜찮다.
0: 싱싱. 사진도 찍고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올리고 이렇게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저희 싱싱한 연구소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래서 쓱 한번 언급해봅니다.
1: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0: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 고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재미나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올리비아도 응원해주시고 우리 함께 재미나게 살아가 보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1: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군럭.
1: 왜 그 표현을 좋아하세요?
0: 좋잖아요. 군럭. 행운을 빈다. 모두의 행운을 빈다.
1: 여러분
0: 군럭.
1: 군럭입니다.
0: 군럭. 행운을 빕니다.

0: lighter.
1: 왜냐하면 타투는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워진 레이저로 지울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아요.
0: 아, okay. So once you get a tattoo, you can't erase it completely, even with a laser, which is why you have to wait until it feels lighter. Okay, so a great tip for anyone out there wondering if you want to get it or not, including myself, I guess. Okay, so have you ever turned a client away during consultation?
1: 바보 같은 얘기인데 정말 많아요.
0: Really? You have turned away a lot of clients. Okay.
1: 보통은 커버업 작업을 하러 오신 손님들을 절반 정도는 지금도 돌려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0: Oh, okay. So half of the cover-up clients who want cover-up tattoos, he has turned away. Why is that?
1: 커버업이라는 거는 지금 타투보다 더 진하고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0: Okay. Cover-up tattoos, it means the current, it becomes bigger and more vivid than the existing one. Okay.
1: 그래서 실제로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왜 이렇게 크고 시커먼 타투가 있지 하고 또 후회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0: I see. So after time passes by, the person might regret, oh, why do I have such a big vivid tattoo on my body?
1: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스무 살 때 새겼던 레터링을 너무 이게 오그라든다 그러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오그라들어서
0: cringy, yeah.
1: 그걸 덮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을 또 돌려보내요.
0: 아, 또 오그라들 수 있기 때문인가요? 나중에?
1: 그 서른 살에는 스무 살에 했던 이 미닝이요. 오그라들 수 있어요.
0: 아.
1: 그런데 마흔 살이 돼보면 내가 스무 살에 했던 짓이 내 몸에 남아있다는 게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0: Okay. So he also turns away people who had lettering tattoos in their 20s and they want to change it thinking it's a little cringy. But when you become 40 or when you're in your 40s, you look back at the lettering that you had in your 20s and they might look really lovable, you know. So that is why he turns away those clients too. Very interesting.
1: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요.
0: Oh.
1: 집에 가셔서 그날 저는 돈을 못 법니다.
0: Oh. So it's not too good for you, but you're really thinking about the client. So his clients who's been turned away would thank Doi that day, but he wouldn't be able to earn his money because he's turned them away.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Shall we take a look at the third keyword now? Okay, can you open it for us? The third keyword is appearance. And what does this mean?
1: 오늘 제가 방송에 나와 있는데 한국의 방송들한테 제가 많이 요청드리는 부분이에요.
0: Oh, okay. So he's on broadcasting right now, but this is something. There's something that he often requests to Korean broadcasting stations. Okay.
1: 한국에서는 타투를 가진 사람들이 방송에 나올 때 타투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0: Yeah, that's right. In Korean media outlets, when people with tattoos appear, they cover the tattoo up or mosaic it.
1: 타투 유니온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방송 노조들을 만나서 대담을 많이 나눠봤는데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0: And the labor union members of the tattoo union met officials in broadcasting industry and the broadcasting industry, and there's no legal grounds to covering them up.
1: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가리고 블러 처리하고 하는 이게 누군가의 외모에 가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방송이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I see. And the broadcasting industry, the media should realize that covering up the tattoos is a very severe violence against someone's appearance.
1: 그래서 appearance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타투는 누군가의 외모예요.
0: Okay. So that keyword appearance is very clear. Tattoo on someone's body is their appearance.
1: 지금은 누군가가 예쁘고 멋있어도 예쁘고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올바름이라고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0: That's right. So even when someone i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캬! 오빠야, 오빠야. 이 도시에 놀러오면 이 햄버거 꼭 먹어보란 카더라.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1: 아, 진짜. 여기 처음 온 것처럼 왜 그래? 평범하게 행동하면 돼, 알겠지? 자, 카운터 가서 주문하자.
4: Welcome. This is Burger Princess. Drinks can be ordered here, but for burgers, please order on the kiosk.
2: 오빠야, 저 사람 뭐라카노? 뭐, 키 무슨 햄버거라는데?
1: 아, 좀. 내가 평범하게 행동하라 했잖아. 자, 있어 봐봐, 알겠지? 셰프 추천 메뉴인가 봐. 오케이. 키오스크 버거, please.
4: The kiosk is next to the entrance by the door. Please go there to order your burger.
2: 오빠야, 나는 그냥 햄버거 말고 치즈버거.
1: 아, 진짜 촌스럽게 좀 있어봐. 키오스크 치즈버거 2, please.
2: 아, 오빠야, 내 피클 안 먹는다 아이가. 피클 좀 빼라 해도.
1: 아, 너 진짜 야채 안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거 몰라? 아, 그냥 먹어, 좀.
4: Excuse me, could you please step aside for the next customer?
2: 아, 오빠야, 주문 제대로 한 거 맞나? 어, 오빠야, 영어 이제 보니까 영 별로인 것 같은데.
1: 아, 참, 영어는 기세야. 미로 그냥 붙이면 돼. 아, please만 붙이면 되거든. 키오스크 치즈버거 2, please.
4: Please step aside for the next customer. Please.
2: 오늘 배워볼 표현.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Please order on the kiosk. Please order on the kiosk.
2: Please order.

0: 好，无论如何呢，对，不管说什么都记得要用什么呀，要加上一个请字，对，这样更礼貌，因为出门在外礼貌得体很重要。
1: 请을 붙이는 예절도 우리 잊지 말아야겠어요.
0: 是的。
1: 물뿐만 아니라 베개인 전토가 필요할 때도 이 형식을 쓰면 되겠죠.
0: 어 没错没错聪明。
1: 네
0: 练习一下。
1: 따라말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요 한 장 주실 수 있나요?
0: 담요 한 장 주실 수 있나요?
1: 담요 한 장 주실 수 있나요?
0: 담요 한 장 주실 수 있나요? 请给我一条毯子。
1: 请给我一条毯子。
0: 请给我一条毯子。
1: 请给我一条毯子。
0: 哎，没错，这里的한장，对，和一条是对应的哈。那这个呢，就只需要你去记住就可以了。如何的，什么样的量词，什么样的这个名词之间去搭配哈。对，好，那这是我们今天的第一句话，好像也不难，是不是？来，让我们继续。
1: 네 기내식 시간은 언제나 설레죠. 보통 승무원들이 카트를 밀고 오면서 메뉴를 물어보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소고기를 주세요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할까요?
0: 对，空乘会说，会问你想吃哪种，牛肉还是鱼，也可能是其他的选择。对，那你可以回答，我要牛肉饭。对，或者说呢，你想吃鱼，对不对？对，你就说，我要鱼。很简单。
1: 맞아요，我要뒤에원하는메뉴를말하면되네요。
0: 是的。
1: 소고기는牛肉，생선은
0: 鱼。
1: 롱거그럼음료도똑같이말하면되죠콜라나주스도
0: 当然当然比如说我要可乐
1: 可乐
0: 我要橙汁
1: 橙汁
0: 我要咖啡
1: 咖啡
0: 哎好再给大家提升一点点难度就是如果你想要热饮的话对那你可以加一个热字
1: 热
0: 的咖啡对你就说我要热咖啡
1: 热咖啡따뜻한커피한잔의여유도챙길수있을것같아요
0: 没错、네、
1: 기내식메뉴판이없어도당황하지말고간단하게한번대답을해보도록하세요
0: 没错这个时候学了咱们今天的我要什么什么这种万用句型你都可以呢向空乘去提出他们的메뉴판啊他们菜单里面没有的东西您都可以说得出口、哦、
1: 对 对, 对
0: 是没错来这句话是不是得避讳对否则呀你可能吃不饱这个喝不好来来我们练习一下
1: 네따라말하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소고기로주세요
0: 소고기로주세요
1: 소고기로주세요
0: 소고기로주세요我要牛肉饭
1: 我要牛肉饭
0: 我要牛肉饭
1: 我要牛肉饭
0: 好那你想要什么呢来五个不同的练习我要什么什么准备马上一会儿练习一下哈好那我们继续
1: 네비행기안에서가장난감할때가안쪽자리에앉았는데화장실에가고싶을때예요
0: 是刚刚我们就提到了
1: 옆사람에게우리양해를구해야하잖아요실례합니다잠시지나가도될까요라는이런표현이꼭필요할것같아요
0: 哇这句韩语说的真的是哎呀好棒哈听上去很美好没错这种情况下通常你一句话就够了不好意思请让一下对或者您就简单的说一下你觉得字太多了麻烦借过一下
1: 哦그래서不好意思로운을떼고请让一下라고하면비켜달라는정중한표현이되는군요
0: 네맞아요
1: 롱거그럼借过이거무슨뜻이에요
0: 아这个确实是有一点复杂其实说实话听上去它不是那么的口语哈来我们拆开来看一下两个字借借大家应该都知道是哪个借
1: 빌리다
0: 对借用
1: 借用
0: 借好那过呢就是
1: 通过
0: 通过的过所以借过你可以想象一下就是允许你通过的意思合起来借你的地方让我过一下这样理解是不是就更通顺了呢对这个真的是一个非常非常非常地道的表达比如说在地铁里面或者是那一些呢拥堵的地方哈都可以用
1: 그래서길을좀빌린다이런느낌이에요
0: 没错没错
1: 네좋은기내에서서로배려할때이한마디면아주매너있는여행객이될수있을것같아요
0: 是的来练习一下
1: 네따라말하기해볼게요실례합니다잠시지나가도될까요
0: 실례합니다잠시지나가도될까요
1: 지나가도
0: 아, 지나가도 될까요? 네, 再来一次.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1: 지나가도?
0: 아, 기나 아니고.
1: 어,
0: 지나가도.
1: 지나가도?
0: 아, 天哪. 지기부분아,来. 도전.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1: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0: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가도 될까요? 哎,好,分清楚了现在啊。对,但是脑子得必须得刻意的想。 吉娜卡多，嗯，好，中文你可以这样说，对，分，同样其实一个逗号，前面不好意思，后面说请让一下，
1: 不好意思，请让一下，不好意思，请让一下，不好意思，请让一下，哎，然后呢，语气的话呢，尽量的轻柔一点点的，就会听起来更舒服，对，对，这对方基本上都不会拒绝哈，对，嗯，如果 우리 비행기 내리면 바로 입국 신사를 받잖아요,
0: 哎，对。
1: 그때 펜을 빌리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하죠?
0: 哈哈，这个看来真的是很有生活啊。对，尤其是你出境的时候，说你刚好呢没有准备随身带笔的情况下，你可以说可以借一下笔吗？嗯，哎，好，填表的时候呢，如果您看不懂，还可以问这个怎么填？哦，可以借一下笔吗？嗯，
1: 펜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0: 네,
1: 이것도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0: 哎, 这个 真的 很 重要哈。
1: 어, 오늘 배운 세 문장과 보너스 팁까지 활용하면 구름 위에서도 네, 아주 편안하게
0: 没错.
1: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希望对那些呢想要旅行的好朋友能够呢有所帮助。对，是不是再也不用害怕出国？对，不敢张嘴了，是不是？好，那同时今天呢还有最后一句话呢，也作为小小的礼物送给大家，那就是天空再远也远不过心向往的地方。
1: 하늘이 아무리 멀어도 마음이 향하는 곳보다는 멀지 않다라는 멋진 말입니다.
0: 맞아요. 네,
1: 여러분의 모든 비행이 설레임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没错，这里祝大家能够在云端旅行愉快，平安抵达目的地。让我们相约下期再见，拜拜。 好的，韩中队的胖之后呢，继续听歌的时间。好，接下来为大家送上的这首歌曲《慢半拍》，来自薛之谦。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 store
3: English.
4: All right, today is 부부의 날 here in Korea and a day to appreciate love, partnership, and surviving each other's moods.
5: Yes, surviving, the key word, right? Now, apparently, the biggest reason couples fight these days isn't because of money or housework, it's tone.
6: 부부 갈등의 원인이 집안일 뭐 돈 때문이 아니고요. 사소한 말투 때문이라고 합니다.
4: Yeah, it's true. A happy marriage doesn't, you know, require a miracle. Just sometimes a gentle voice. So maybe this week, why don't we take a little bit of time trying to speak a little more kindly to the people that we love, right?
5: Mm-hmm.
4: All right, 여러분의 evening 영어 친구.
6: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4: Hello, I'm Juan Kim, the DJ of All Star English.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5: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7: English.
5: That's right. We have Johan Kim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once again. Hi, Hyung.
4: I know you got a little bit softer there.
6: I did.
4: Yeah, it's like
6: because the softer we get.
4: 뭐 찔리나 봐.
6: 아니에요. 절대로 찔리는 거 아니고요.
4: 아니야, 뭐 찔려서.
6: 우리 부스타분들에게 저는 원래 이렇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이 베푸는 마음으로 방송 하는 편이잖아요, 형. 알잖아요.
4: All the time.
6: 네. 아니에요. 저 And I don't know if I do it when you're around, 형. 형 앞에서는 제가 이런 모습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 부스타분들한테 좀 싸우거든요. 좀 과음지르고 좀 화내는 편이거든요.
4: Oh, really?
6: 진짜 이런 거를 좀 참아야 되는데 네 소리 질러요, 제가.
4: Really?
6: 부스타분들한테. 아니, 근데 그분들이 먼저 나한테 뭐라고 해. 뭐 머리 크고 뭐 모자 작다고 하고 그쵸? 소리 질만하죠, 형.
4: Yeah.
6: 아니요, 여러분 제가 참아야죠. 제가 아주 이렇게 마음 넓게 네 이게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4: 아니
6: 여러분,
4: 그게 되게
6: 노력하겠습니다. 그쵸.
4: 그 칭찬이에요. 멀리서 맞아요. 보이잖아요.
6: 멀리서 민수다라고 그쵸. 네. 여러분 큰 머리 갖고 있는 거 얼마나 좋은데.
4: That's great.
6: 일단 위로돼서 감사합니다, 형. 네. So today is
4: 노래 부를 때 되게 도움이 돼요.
6: 그쵸.
4: 그러니까 울림통이 크잖아.
6: 맞아요. 그것도 들었어요.
4: 머리가.
6: 그래서 왜 노래를 못하지 그래서 나
4: 아니요 약간 이제 항아리 있잖아요.
6: 네네네.
4: 항아리 딱 치면 뽕뽕 하잖아요. 머리도 그래요.
6: 네. 아 근데 꽉 찼어요 저 이 머리. 형 비지 않았어요. 꽉 찼습니다. 네. 자 여러분, today here in Korea is 부부의 날. So
4: that's right.
6: Married Couples Day, right? Now, a recent survey found that sarcastic comments, cold attitudes, and the way people say things cause the most arguments between couples.
4: I would say that not just couples, but even friendships.
6: Oh, yeah.
4: Families, right?
6: 맞아요.
4: Like mother and daughter. Why do you always talk to me that way?
6: 맞아요.
4: 엄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맨날 얘기해.
6: 맨날.
4: Yeah.
6: 아, 좀.
4: 그렇죠. 그렇죠. So basically, it's not what you say, it's how you say it.
6: Yes.
4: 뭘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네. 어떻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죠. So one little nice. Wow, you know, great. With attitude.
6: And 근데 then, with attitude.
4: 이게, 잘했네.
6: 진짜 민수답네. 이런 말 있잖아요.
4: 잘했어.
6: 그래, 잘했어.
4: 우리 지난번에 방송할 때 민수답네. 그 은근히 그거
6: 말했잖아요.
4: 좀 있었나 봐요.
6: 네네네. 오. 민수답네. 네.
4: 너무 민수다워.
6: 맞아요.
4: 진짜
6: 이거요.
4: 좋다.
6: 이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비꼬는 말이라고 저도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Instant fight, right? 이런
4: That's
6: 말 나오면
4: right. 집에 들어왔는데 엉망이야. 와 역시 민수야.
6: Right, that's so Minsoo. 막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hat's so Minsoo.
4: 라면에 물이 너무 많아. 역시 민수야.
6: 이 봉지에 분명히 500mm라고 했는데 700mm를 넣었어.
4: 아니야, 너무 많이 끓였어. 역시 민수야.
6: 700ml 넣고 8분 동안 끓였어.
4: 그렇지.
6: 진짜. Oh, that's so Minsoo. 여러분 저 라면 맛있게 끓입니다. I make the best ramen if you go with the directions on the package. 네.
4: 아니, 되게 맛있게 끓일 것 같아요.
6: 그렇죠. 네.
4: 치즈?
6: 치즈 당근하죠. 네, 버섯 계란. 네. 그리고 마늘을 아 일단 나중에 제 레시피 이제 공개드릴게요. So a sarcastic tone can really hurt. 이 비꼬는 말투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런 거는 뭐 like wow, 뭐 good for you. 이제 어련하시겠어요? 막 이런 거. Of course you'd say that. 아 네가 그러면 아 그러면 그렇지 뭐. Or even well, aren't you a genius? 아, 아주 대단한 박사님 나셨네요. 이런 말 있잖아.
4: 어 그거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것 따라서.
6: 맞아요.
4: It depends. It's like, 와 진짜 그거 약 어울릴 것 같아요.
6: 네. 진짜 오 완전 교수네
4: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
6: 네.
4: 어 저 뭐 고스로 넣은 여기 드릴게요. 네. 와 천재 아니야?
6: 와 이만큼 이렇게 셀 줄 알았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른들한테는 안 돼. 근데 아이들한테는 돼요. 이거 조그만 거를 칭찬으로 되잖아요.
4: 갑자기.
6: 애들은 맞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건데
4: 나 집에 갈래.
6: 맞아요. Exactly. 그렇지. Right.
4: You know these dismissive tones. 그냥 기분 나빠.
6: 맞아요. They're bad.
4: 그렇죠. 그 무시하는 말투잖아요.
6: 네.
4: 그 정말 그게 은근히 like 그 얘기하면 되는데
6: 네.
4: 본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6: 맞아요.
4: It's got your feelings involved with this, so it comes
6: exactly.
4: out. The same words come out in a very like
6: exactly
4: a mean way. So things like what do you know about it? 네가 뭘 안다고 그래?
6: What do you know about it? 네가 이걸 안다고?
4: Here we go again. 또 시작이네.
6: 아, 형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
4: 아니야. 아, 또 시작이다.
6: 어, 이거
4: 아,
6: 너무...
4: 이거 또 이렇게 다른 데 보면서.
6: 네.
4: 아, 또 시작이네.
6: 맞아요. 진짜 근데 제일 기분 나

0: hey, that tone really hurt my feelings. Can we talk again? Can we say that again? 이 말투 때문에 실제로 기분 나쁠 때는요. 어? 그 말투는 기분이 진짜 나 기분 상해.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게 더 좋대요.
1: 그 대신 그것도 알아야 돼.
0: 뭐요?
1: 어떤 사람들은 꼭 말해야 되고 네. 어떤 사람들은 꼭 얘기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
0: 그렇죠. 좀 시간 좀 서로 주고.
1: 그렇지.
0: 좀 이게 to cool off.
1: That's right.
0: 좀 이렇게 머리 좀 식히는 거.
1: So you have to get to know each other.
0: Yeah.
1: 사람마다 다 그 사이클이 다르고 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uh-huh. 꼭 나 지금 들어야 돼.
0: Yeah.
1: 그런 사람들하고 uh-huh. 그럼 나 공격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
0: Uh-huh.
1: 따지는 것처럼.
0: 맞아요.
1: Yeah. Mm-hmm. So you know also the experts recommends this 5-second rule for couples.
0: 뭐지?
1: 그 5초 룰이 있대요. When a fight starts getting emotional. 약간 이제 약간 감정이 들어갔을 때 약간 타임아웃을 하는 게 좋대요.
0: 네.
1: Pause for a moment instead of reacting. 그냥 바로 얘기하기 전에 잠깐 5초 잠깐 생각할 시간을 잠깐 갖는 게 좋대요.
0: 네.
1: 왜 그때 감정적으로 나오면 큰일 생겨.
0: 그쵸.
1: 제가 그래요. 그래서 룰을 몇 개 좀 만들었어요.
0: 네.
1: 화냈을 때 절대로 문자 안 보내요.
0: 오케이.
1: 왜 제가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오! 내가 이런 문자를 보냈네. So I never said.
0: 후회할까봐. Yeah. You regret it.
1: I always regret it.
0: Yeah.
1: 왜 그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 이 정도 감정이 아니었는데.
0: 그렇죠.
1: 근데 감정이 들어가서 말 자체가 되게 세게 나와요.
0: 맞아요.
1: So I never. If I will wait. Maybe a day. Maybe after. 거의 그냥 지금 신경 안 쓸래. I wait for a day.
0: 맞아요. Like you need to cool off too, right?
1: Yeah.
0: Because you're like, you know, in the heat of the argument, you know, you're basically, you're seeing red.
1: That's right. They have a saying, cooler heads prevail.
0: Cooler heads prevail.
1: 이게 이 열이 떨어졌던 그 머리들,
0: 네.
1: 식은 머리가 네. 이제 그 해결을 된다.
0: 그쵸.
1: 그런 얘기죠.
0: 네, cooler heads prevail. 오, 이 말도 좋다. 네, 여러분. So, as today is 부부의 날, if you find yourself, you know, not just with your significant other, like your husband or wife, or just friends or family, just people in general, if you find yourself, you know, in situations more often where you're arguing a lot, right?
1: 친구도.
0: 네, 친구들도.
1: 약간 친구인데, 네. 뭐 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친구 있잖아요.
0: Yeah.
1: 갑자기 거기서 일이 생겼어요. 아, 이 친구랑 너무 안 맞다. 일단 그 순간부터 네. 이제 근데 며칠 남았어요.
0: 네.
1: 어떻게 할 거예요?
0: 특히 해외에서 싸우면 진짜
1: 그렇죠.
0: 진짜 너무 싫어.
1: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때 그냥 5 seconds.
0: 맞아요.
1: 10 seconds.
0: 아, 제발. 네, 여러분. So, real quick. 아까 그러면 비꼬면서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 비꼰다. 뭐 비꼬지 마. 그럼 영어로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비꼬면서 비꼬면서 말하는 게 이거 sarcasm이라고 하거든요. sarcasm. 그래서 뭐 그만 좀 비꼬아. 뭐 왜 이렇게 꼬여서 말해? Stop being sarcastic. Stop being sarcastic이라고 하죠. 어, 너 지금 비꼬는 거야? Is that sarcasm? Is that sarcasm?
1: 그래서 맞아.
0: 왜 이거 이 비꼬는 것도요. 여러분 좀 눈치가 좀 있어야지 그걸 이제 구별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1: 진짜 좋다.
0: 맞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고마워. 어 조안이 왜 그렇지 오늘 나 칭찬도 많이 하네.
1: 좋다. 그러면 갑자기 네. 주먹이 뜨뜨뜨뜨
0: 알면 이 sarcasm을 좀 눈치 좀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는데. So once again, 비꼬는 건요. sarcasm. sarcasm이라고 합니다. Or snarky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1: snarky. 그래서 어, 그거 오랜만에 듣는데.
0: 어, 나한테 좀 얄밉게 뭐 말하지 마. Don't get snarky with me.
1: snarky가 얄미운 거죠?
0: 좀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1: He's being so snarky
0: 맞아요.
1: to me.
0: 어, 아빠가 뭐를 한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오. 네. So, Daddy's being so snarky today.
0: 네. So snarky, S-N-A-R-K-Y. So let's try to be less snarky and less sarcastic towards our loved ones, okay?
1: So, snarky, I like that.
0: 네, it's kind of cute, no? 네. 네.
1: Snarky George.
0: 진짜.
1: And sarcastic.
0: Yeah, sarcastic은 아니에요. Oh, me. Yeah. Oh, yeah, I'll be sarcastic.
1: Sarcastic means...
0: 여러분, 좀 비꼬면서 말하잖아요, 저. Right? All right, 여러분,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Star English. 1부에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1: Vibe check!
0: Vibe check!
1: We have Hani's vibe check coming 네. up. Where we go back to the past where when I was learning music, we talk about the songs that I listen to and some of the lyrics. And while we're doing that, we go through the lyrics and talk about the

0: Welcome to Vibe Check, where we break down song lyrics, explore meaning, and feel the vibe all in one go.
1: 네, 음악 속 가사와 뜻을 확인하는 Vibe Check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So as Hanyoung said, we get to really explore the meaning of the lyrics, 가사. And 이 가사를 알게 되면요, 노래가 이 뭐라 그러지? 이 소화하는 그 이 시선이 확 바뀌어질 때도 있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 사람을 처음 봤는데 네. 이제 그 친구의 보니까 이런 친구인데 그 스토리를 들어. 이 친구가 사실 원래 어렸을 때 이렇게 했고 여기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 들은 것처럼 그러면 이 사람의 전체가 아 이런 친구였구나. 그러면 네. 이 스토리가 딱 맞으니까 내가 이 친구 좀 아는 것 같은 느낌. 예, 좀 가까워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한이의 Five Track 어떤 노래를 갖고 왔습니까?
0: Oh, I have to say something else too. 네. 민수가 나 너무 좋아해서 네. He said, Honey's Five Track.
1: Honey's Five Track.
0: 나 뭐 Honey라고 그랬어.
1: 아, Honey라고 했어요?
0: Yeah, she said Honey.
1: 이거 Subconsciously 나왔습니다. Subconsciously 그 말이잖아. 진짜 내가 의도로 무의식으로 의도로 한 거 아닌데 아니, 그냥 그 자연스럽게 나오네.
0: 어떤 팬들이 조헌이라고 하거든요.
1: 어, 조헌이. Yeah. 자, 우리 헌이 형. What'd you bring for us today? So, 우리 꿀형.
0: So they call me. So I give him 조헌이가.
1: 네. 좋아요. 자, 우리 조헌이가 갖고 온 노래 어떻게 됩니까?
0: It's a song from a great artist that's not with us anymore, but his voice is we would call honey.
1: 어, 누구지? 형 말고.
0: It's true honey. I mean, it was just It's like the 참 in the 기름.
1: 오, 그쵸. 그냥 기름은 좀 그렇잖아요.
0: 그냥 기름이. 이거 참. 그 기름
1: 너무,
0: 중에.
1: 너무 좋아해. 참 기름 너무 좋아해, 나.
0: 이제 시장에 파는 그 기름 말고 어? 진짜 그 시장, 그 어디 시골 시장에서 직접 짜왔던 그.
1: 진짜.
0: You know the kind
1: 직접
0: of
1: 갈고 직접 짜고 know, the, 직접 병에 이렇게
0: from
1: 넣는
0: From the seeds, the guy who squeezes all the oil out
1: 맞아요
0: And then 그리고, you put it on your bibimbap
1: And always 그 소주병에 넣어야 돼
0: That's right
1: And always 그 소주병에 넣어야 돼
0: And you can smell it
1: 네
0: You can smell it while you walk into the room You go, oh my goodness, what's
1: 저
0: this?
1: 저 진짜 혹시 여러분 그 참기름 뭐 향수 같은 거 뭐 파는 데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왜 좀 지금 참기름 때문에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왜
0: 그만큼 맛있었던 것처럼 루터 밴드로스 목소리가
1: 아 루터 밴드로스를 갖고 왔구나.
0: There is only one Luther.
1: Sir. Yeah. Oh, 진짜 루터 밴드로스. You know, you brought already like
0: 채면.
1: I mentioned like, you know, godfathers of R&B, right? Yeah. Luther Vandross has definitely got to be up there in top R&B voices of all time.
0: I think one of the things about Luther Vandross that I like is he really never had to change.
1: Yeah.
0: So if you look at a lot of singers, they have to evolve with the times, right?
1: Yeah.
0: Luther never changed.
1: Yeah.
0: From the 70s to the 80s to the 90s to
1: 똑같아요.
0: the 2000s.
1: 자기 스타일, 자기 목소리 변함 하나도 없었어요.
0: Yeah,
1: I totally agree.
0: And the only thing that he did change was his weight.
1: Oh yeah.
0: So he started to gain a little weight, and then they still loved him for it.
1: 네.
0: But I think he had some weight problems, so he lost the weight.
1: Mm.
0: And what happened is his fans were very sad. Why'd you lose the weight? We love you no matter what. Right? 살쪄도 사랑하는데 왜 살을 뺐을까? Because you actually sometimes sound a little different, and he did sound a little different sometimes.
1: Yeah, I heard not just weight, but also the reason why a lot of artists, like, they don't get braces or have surgery done on anywhere near their jaw, because 그런 것 때문에도 이 발성, 이 나오는 소리가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0: I've heard any kind of, like, so some people, the true singers, I know a lot of singers that get surgery, right?
1: Yeah.
0: But that's like, it's like because they have to. But like even facial surgeries, those real singers don't do it.
1: Oh, yeah.
0: They don't even eat after like 6 or 7 o'clock. the real people, right?
1: 그래서 저는 가수 안 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0: So even like Celine Dion, after all these years, you know, she's lost a lot of weight lately,
1: yeah.
0: and it's a big scare. But during her time recording, like, My Heart Goes On and everything, she doesn't do interviews. She doesn't talk. She's like,
1: 맞아요.
0: She's and they're like she being mean. 네. Like 이제 is she being stuck up?
1: 아.
0: No.
1: 이건 맞아요. 왜냐면 when you watch Boyz II Men interviews, 저는 옛날에 Boyz II Men interviews를 봤는데 they talk like this. Yeah, we have a concert tonight. Yeah, we're gonna sing a couple songs. 이렇게만 말하고 근데 무대 위에 올라가서
0: 네, 그 얘기하는 목소리랑 그쵸. 노래하는 목소리가 좀 달라서 네. 어, 약간 아 이게 안 좋거든요. And for me, I've been practicing singing a lot lately.
1: Yeah.
0: So I'm a little rough on the edges right now. So, but I'm actually trying to get a different register. I've been doing a lot of, I've been doing a lot of, I would say, sort of belting.
1: 지금 R&B 황제 김조한이 지금 노래 방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0: Yeah, it's 네. it's a little different. So I've been hitting it a little different. So it's a little rough right now. But
1: but Luther Vandross. He was back always, to him.
0: It's not like he had to ever get better.
1: 맞아요. 그럼 오늘 갖고 온 곡은 어떻게 됩니까?
0: It's actually a remake, but his version is just so awesome that I wanted to bring it. It's and today is just about the song. This version is just so great. It's called Always and Forever.
1: Always and Forever.
0: And this version is so great. And when I sing it, when I it just hits at home. And I think I want to take some time just to share a little bit of the lyrics.
1: Yeah.
0: And just the vibe.
1: 이 노래는 진짜 아주 로맨틱한 노래입니다. Couple, you know, last week, Brian McKnight, 6812, it was a very sad song, mm-hmm. right? So this is one of the more romantic songs I think you brought for us. 그래서 조금 좀 닭살 나는 그런 가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해해 주세요. So Luther Vandross, Always and Forever. Let's check out the vibes.
0: Okay, so the title is Always and Forever, mm-hmm. and the first line is Always and Forever.
1: 네.
0: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1: I love you always and forever.
0: 요즘 시대에 이런 말 들을 수 있을까요?
1: 절대로 안 나오죠.
0: 그럴까요?
1: 네. 네.
0: 제가 뭐 우리 후배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1: 일단 그런 거잖아요. 뭐 그냥 억지로 막 그래 사랑해. 아 몰라 사랑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귀차니즘이 좀 요즘 많잖아요.
0: 그렇죠.
1: Right? But 이 노래는 always and forever.
0: You know You're missing out. 약간 always and forever라는 거를
1: 네.
0: 그 love이란 그거 없으면 인생을 왜 살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뭐 뭐를 합니까 노래에서는?
0: Each moment with you, 그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it's just like a dream to me that somehow came true. 내게는 마치 꿈만 같아요.
1: 진짜 당신 나의 이제 꿈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 That's 말이잖아요, right? Right? 어떻게든
0: that somehow came true. Yeah. 어떻게든 마침내 이루어진 그런 꿈 말이에요.
1: 맞아요. Somehow 어떻게든 somehow 어떻게든 dreams come true. 이게 꿈이 진짜 이루어진다 말이잖아요.
0: Yes.
1: 그래서 어떻게든 마침내 이루어진 그런 꿈이다.
0: That's right. Wow. And I know tomorrow will be the same. 그리고 난 알고 있어 내일도 지금과 똑같을 거라는 걸.
1: 얼마나 행복할까.
0: That's right. Because we got a life of love that won't ever change. 우리에겐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있고 그 삶은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
1: 네.
0: Every day, love me your own special way. 매일 당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1: 너무 어떡해. 너무 스윗하다.
0: Melt all my heart away with your smile. 미소 하나로 내 마음을 온통 녹여 버려 주세요.
1: 네, 그래서 melt my heart. 그래서 심장을 녹여 버린다는 거 그 말이잖아요. 근데 뭐가 언제 심장이 녹아지냐면요. 뭐를 진짜 뭐를 귀여운 거 보면요. Oh, look at the cute little puppy or look the cute little kitty. Oh, makes my heart melt.
0: 따져보면 네.

0: 이런 가사가 지금 인생에 조금 안 어울리기도 해요. Will you melt my heart away with you? He melts my heart away with his smile.
1: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0: 약간
1: 그렇죠?
0: 닭살이에요, 오빠, right? 근데 누가 하는 거 따라서,
1: 맞아요.
0: right?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연기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1: 네.
0: 그 오빠가 하는 모든 그게 melts my heart away.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Gone are the days where, you know, in dramas they call each other like 아기야 막 이렇게 부르는 이제 그날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딱그 시대가 Luther Vandross 이그 시대잖아요.
0: And when you sing it like he does, it all makes sense.
1: 맞아요.
0: Right. Take time to tell me you really care. 조금만 시간을 내어 나를 정말 아낀다고 말해 주세요.
1: 네. So take time. 아마 사람들 take your time 많이 듣잖아요. Take time. 그래서 take time을 일부러 시간 내다. 그 말이에요. Or take your time means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그런 의미잖아요.
0: And we'll share tomorrow together. 그리고 우리 함께 내일 맞이할 거예요.
1: 네.
0: Always forever love you. And baby, I'll always love you forever. 그대여, 나 언제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요.
1: 아기야, 난 언제나
0: forever,
1: 당신을 사랑할 거야.
0: forever, forever, forever. 영원히, 영원히,
1: 영원히,
0: 영원히,
1: 영원히, forever and ever and ever. 근데 이 가사만 이렇게만 들으면요, 여러분. 근데 이 가사랑 너무 스윗하고 좀 오글거릴 수도 있긴 있는데 딱그 시대에 이 R&B에 있는 담긴 로맨스였습니다. 근데 가사를 이렇게 이제 알고 해석하고 이제 한이형의 Luther Vandross의 Always and Forever Version 들으면요, 오, 이 가사와 완전 그렇게 불러야지 이 make sense 된다. 딱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가사는.
0: What is life without romance? 그 로맨스가 꼭 사랑에 관련된 로맨스가 아니에요. 로맨스가 이제 나에 관련된 열정이거든요. 로망이잖아요.
1: 네.
0: Romance is not just with just love. It's about anything. It's about your job. It's about having that passion, right? It's passion.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we just can't forget.
1: 맞아요. Oh, honey. 너무 스윗하네. 그래서 일단 너무 기대됩니다.
0: 아니면
1: 네.
0: 일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 Why
1: 그렇죠.
0: do we want to be good?
1: 맞아요.
0: 우리가 왜 조금 더 하고 싶을까? Because I'm gonna do it for you.
1: Yeah. 와.
0: It's not for me, it's for you.
1: Gone are the days where these kinds of, you know, thoughts are, you know, shown into songs. But 여러분, 조금 이제 그 옛날 시대를 조금 우리 허니 형이 다시 갖고 올 겁니다.
0: Where's the chivalry?
1: 네. Where's the chivalry these days, right? 진짜. Gone. 아니에요. 근데 오늘 조금 보여줄 거잖아요.
0: So we live it through our music.
1: 좋아요.
0: We live it through our music, our movies,
1: 좋습니다.
0: and any way
1: 네.
0: we can.
1: 자, 그러면 우리 김조한 우리 허니 형의 미니 콘서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형?
0: Let's get it.
1: Luther Vandross, Always and Forever, performed by 김조한.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All right, time for All-Star Theater presents. And we have Haeyeon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Hi, hi.
2: You know what? I just got annoyed at myself. 방금 제 목소리 때문에 제가 스스로 짜증났어요.
1: 왜요?
2: 아, 목소리 바람이 너무 많아요. 바람 네? 빼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1: 아니,
2: it's a little too much.
1: 한번 다시 해보세요.
2: 아, 물론, of course, you know, for the segment title, I did play it up a little bit. 아. 근데 I think All-Star Theater presents.
1: 어, 너무 좋은데?
2: I don't know. I don't like it.
1: I mean, if you had a do-over, if you had a doer, then how would you do it?
2: All-Star Theater presents.
1: 아, 조금 힘 있게.
2: Maybe. I don't know. I don't know.
1: The first one, the little bit, a bit more of the airy,
2: yeah.
1: airy voice.
2: 근데
1: it gives a bit of a sophisticated kind of feel, doesn't it?
2: I guess so. 근데 평소에 말할 때도 in my everyday voice, I think it's too much.
1: Oh.
2: Anyway, yeah. Enough about me. How are you?
1: I'm good. 뭐 부사 여러분 혹시 뭐 어떤 거를 더 선호합니까?
2: 불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고치겠습니다.
1: 네, 뭐 불만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2: Ooh, it's 네. someone's birthday today. I see.
1: 맞습니다. 오, 우리 PD님이 확인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아주 loyal listener 진짜 number top 진짜 number one이 아니고 한 top five 들어가는 부스타분 우리
2: okay.
1: 유저님의 생일이네요.
2: Happy birthday,
1: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저님 생일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2: 목요일 밤 생일의 느낌 좋아요.
1: Thursdays, why?
2: Yeah, 네. I don't know. In my head, Thursday 어렸을 때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많이 해서.
1: 아,
2: 네.
1: 오, 그런가.
2: 또 내일이면 주말이니까.
1: 맞아요. That's it makes sense. If you have your birthday on a Thursday,
2: yeah.
1: I mean, nobody's not going to celebrate your birthday,
2: 유저님,
1: right?
2: How are you celebrating tonight? 오늘은 어떤 식으로 생일을 축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1: Obviously here with us.
2: 근데 모르죠. 지금 뭐 클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클럽에서.
2: 클럽에서 이렇게 춤 추다가 잠깐만 I gotta get it to All-Star English.
1: 어 민수.
2: Yeah.
1: 뭐 모자. 머리 너무 크네. 이렇게 하면.
2: It's possible, yeah.
1: 네. 뭐 그렇게 시청하고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Right? That's something to be thankful about, right?
2: Definitely, yeah.
1: 좋아요. Well, All-Star Theater presents. What are we getting into today?
2: Okay,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한 2012년도에 나온 로맨스 영화예요. 건축학개론 보겠습니다.
1: Oh.
2: Yeah, I mean, so many people...

0: basic, the foundational theories for that particular, you know, subject or that major in college.
1: Definitely.
0: 네, Architecture 101.
1: 아, 그래서 이 제목처럼 대학교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만난 그 두 남녀의 이야기예요. Also, the movie kind of goes back and forth between the past and now. 좀 현재와 과거로 오가는 그런 진행으로 영화가 이어져서 yeah, I love those kind of movies.
0: 맞아요. That, you know, this, not time slip, but that back and forth. But I like it when movies do a little bit of that. You know, you show like how actions, like what action, like the actions and the consequences or the like results of those actions that they show.
1: 네.
0: Yeah, I like it when movies do that. 근데 저도 너무 이게 재밌게 봤거든요, 영화.
1: Yeah, it was 14 years ago
0: 네.
1: when it came out.
0: 근데 진짜 이거 진짜 감성 장난이었죠.
1: Oh,
0: 영화.
1: So much 감성. 네. 그렇죠? It's so nostalgic. It's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화죠. 일단은 풋풋한 첫사랑 나오잖아요.
0: 맞습니다.
1: 첫사랑 영어로 어떻게? Of course, there's first love.
0: Yeah.
1: But 약간 어린 시절의 풋풋한 첫사랑은
0: 그쵸.
1: Do we call it puppy love?
0: Puppy love 이 단어도 we've mentioned this you know on a prior show. Yeah, that innocent kind of, you know, that love you can only kind of experience, like, in your younger days.
1: Only at that, you know, that first experience of
0: 맞아요.
1: It.
0: 네네네.
1: 민수는, when was your first love?
0: 아, 저희 puppy love. I think my, like, we only dated for, like, a couple months, too, right?
1: Okay.
0: That's when I found out, oh, like, dating isn't my thing. Like, in college. 저는, 와, 저는 나는 연애할 사람은 아니네 라고 좀 느꼈던 because it felt so awkward.
1: Yeah, it is awkward, right?
0: 네.
1: 그래서 이 건축학교론에 나오는 그 대학 시절 첫사랑도 it's awkward. You know, you make mistakes. 그리고 그 영화가 또 90년대, 1990년도가 배경이라서 there's that analog vibe that people love. It's a coming of age story.
0: 네.
1: It feels like the movie, it rebuilds the memory of their first love.
0: Oh, yeah.
1: 뭔가 그 첫사랑의 기억을 이렇게 건축처럼 이렇게 복원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0: 맞아요.
1: Yeah. Mm-hmm. 근데 이 영화에서 guess who the scene stealer is?
0: 어, 저는 알죠.
1: And yeah.
0: Probably everybody that's seen this movie.
1: Mm-hmm.
0: I mean, you know.
1: 물론 이제 한가인 배우도 너무 아름답고.
0: 맞아요.
1: 수지 배우가 또 her portrayal of this character. Because of it, she became 국민 첫사랑.
0: 맞아요. 그때부터. And then after this film, that's when you start seeing like 수지 like all over the place.
1: Exactly.
0: Right? 막 광고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1: Yeah. But 네. the scene stealer of this movie is 조정석 배우예요.
0: 아, 진짜.
1: Yeah.
0: 너무.
1: Actually, he deserves a slow clap.
0: 맞아요, 진짜. 왜냐면 저는 오늘 because you know our film, our show is considered a family program.
1: Yeah.
0: And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장면.
1: Yeah.
0: 아주 아쉽게 오늘 네.
1: Yeah.
0: 그
1: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0: yeah. 일단 여러분 you're gonna have to watch right
1: exactly.
0: You need to watch and listen
1: yeah 그래서 그 주인공 승민의 best friend 납득이라는 캐릭터죠
0: 맞아요
1: 납득이 안 돼 납득이 그래서 유행어도 남겼고
0: 네.
1: also I don't know when I look back in my teenage years 그 첫사랑 puppy love 할 때
0: 네.
1: 그 첫사랑 대상보다 저는 그 제가 첫사랑하면서 고민 상담해주던 친구가 더 기억나요
0: yeah.
1: yeah so much memories
0: 분명히 아마 우리 친구들 사이에 like you've all like everybody had a friend like 조정석 right
1: 그죠,
0: in this film 진짜 한번 그냥 해 right yeah, why not just go for it
1: sometimes they give bad advice
0: oh yeah
1: but that's part of the experience
0: exactly
1: 그래서 오늘 우리 올스타 theater의 장면들의 주인공은 바로 납득입니다
0: 네
1: yeah
0: 근데 이상한 질문이 왔습니다 민수랑 한가인 씨랑 동갑인가요 라고 이렇게 왔는데 동갑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보다
1: She's actually maybe
0: 아니에요?
1: 2 years older than you.
0: 아, 그래요?
1: Yeah.
0: 혜연 씨, 저 몇 살인지 알고 있구나.
1: Yeah, I do. Yeah.
0: And I think I've shared this on the show. 저, 네. 84입니다, 저 84.
1: 84, 네. yeah. 근데
0: 가인
1: 뭐,
0: 누나.
1: 뭐 굳이 근데 이분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의도가
0: 네.
1: 근데 민수 씨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0: 유주님, 오늘 생일이니까 그 한 다섯 번 당하겠습니다.
1: 유저님 또 오늘 또 만난 거 잔뜩 드시고 셀프 트리트먼트로 마사지도 받고 있다고 계시네요. 와우, that's the perfect birthday.
0: 진짜 you deserve it because it's your birthday. 그리고 그 많이 보내주세요. 저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1: Yeah.
0: 딱 다섯 번까지. 아시겠죠?
1: Okay, so 4 left.
0: 네.
1: Using 4 left. All right, so shall we get into today's scenes
0: 좋아요.
1: From Architecture 101?
0: Cue.

0: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승민.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친구 납득이다. 승민!
1: 납득아.
0: You coming back from school? 학교 갔다 오냐?
1: Yep. Where are you going?
0: I'm going to study hall. 독서실 가지.
1: 공부는 잘 되냐?
0: 야, 재수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You know, retak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is enough emotional damage. I gotta study hard too.
1: Of course you have to.
0: 됐고 됐고. What about you? You got a girlfriend yet?
1: Come on. 애는 무슨 애냐?
0: 에?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I don't get it. 아니, 대학생이 연애를 하라고 대학생활을 하는 거지. The whole point of college is dating, my man.
1: 아니, 나도 공부할 게 생각보다 많아.
0: 아, 근데 너 지금 이 헤어 보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1: 왜?
0: What is going on with that hair?
1: 왜? 납득 starts rummaging through his bag. Then he pulls out something. A bottle of hair mousse.
0: 야, 이거 미팅 나갈 때 조금씩 아꼈어.
1: What is it? 이게 뭐야?
0: 어떡하지 너? What am I gonna do with you? Okay, let me show you. Okay, 이렇게 뚜껑 대고 이걸 이렇게 흔들어. 칙칙칙칙칙칙 흔들어서 이걸 눌러.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걸 문지른 뒤에 이렇게 머리에 바르는 거야. 야, 멋있지? 이야.
1: 야, 그건 너무 올백인데? That's way too slick back.
0: 야, 너는 머리 좀 넘기. 이게 뭐야? Push your hair back a little to show that handsome face. 그래야 인물이 살아.
1: 야, 넌 이게 부끄럽지도 않냐?
0: I mean, whatever. I'm going on a date. 나 데이트하러 간다.
2: 서연을 짝사랑하는 승민. 친구 납득이와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어렵게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한다.
0: 아, 이 녀석이 대학 가서 술만 늘었구만.
1: How's your girlfriend doing?
0: 아, 맞다. 너 소개팅 할래? Do you want me to set you up on that date?
1: 됐고. 아, 내가 아는 남자애가 있는데.
0: 어.
1: So there's this guy I know. 근데 걔가 어떤 여자애랑 뭐 어떻게 뭐 하다가.
0: 그래서 사겨?
1: 아, 아니. 친해졌어. They became close. 뭐 숙제도 같이 하고 자기 집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 뭐 그렇다면 뭐 그 여자애랑 남자애랑 근데 왜 친해진 걸까? Why did they get close?
0: 근데 뭔 소리야 그게?
1: 아니 그러니까 So there's this girl and this guy. They didn't know each other at all at first, okay? But
0: that guy is you, right? 근데 그게 너지?
1: 아니야. 아, 그냥 내가 아는 애인데.
0: Get out of here, you fool. Okay, if you're going to lie, at least make it believable. So, what is she like, this girl?
1: 아, 됐네요. 됐어. 어묵이나 먹어. 빨리 자.
0: 오, 맛있네, 이거.
2: 고백은커녕 마음 표현도 서툰 승민. 보다 못한 납득이가 직접 나서서 연애 비법을 알려준다.
0: All right, I'm going to teach you exactly what to do. First, buy a bottle of soju. Then, go to her house. 그리고는 가서 그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전화를 해. When she picks up, you say, Hey, I'm outside. Come out for a second. 너 집 앞이다. 잠깐만 나와. 하고 그냥 끊어. 딱! Just hang up, just like that.
1: That's ridiculous. Just hang up?
0: 응, 그냥 끊어. 그러면 사람이 되게 굉장히 궁금하게 돼 있어.
1: Okay. So you get her curious, I see.
0: 그렇지. 그런데 너한테 술 냄새가 이렇게 좀 팍팍팍 나잖아. She smells alcohol on you. 그러면 어떨 것 같냐?
1: I think she'll hate it.
0: 아니, 일단은 좀 쫄아. 좀 두려워해.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술 냄새?
1: Oh, right. 낯선 느낌이겠다.
0: Bingo, bingo, exactly. And that's when you step closer.
1: 딱 다가가?
0: Yeah, you get close to her face. 그럼 걔가 이제 처음 무서우니까 뒤로 이렇게 슬슬 물러서 she'll slowly back away. 그때 뒤에 그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1: What if she get hurt?
0: 안 다쳐. 오케이. 그때 그 순간 네가 오른손으로 벽을 딱 짚어. You put your right hand

0: hand on the wall, and boom! Then she gets all flustered and goes, 왜 그래? 그때 기습적으로!
1: And then, suddenly?
0: 아무 말도 말고 돌아가. You just leave. 터프하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뒷모습이 컨셉이야. 걔 좀 왠지 쓸쓸해 보이는 a little lonely, a little wounded, that kind of vibe.
1: 그게 끝이야? That's it?
0: Okay, 그러면 한마디만 해. I want you. 나랑 같이 살자!
1: 어? How are we supposed to live together right now? 집도 없는데 어떻게?
0: 바보야. 네 누가 진짜 같이 살래? 승맹아!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Say the line, 말을.
1: 아, 고맙다, 납득아. 아, 고맙다. You're the best.
0: 아, 이 녀석. All grown up, falling for a girl. 여자도 좋아할 줄 알고 잘 컸어, 다 컸어.
1: 사연이 걔 있잖아. 아, 진짜 귀엽고 예쁘거든.
0: 아, 그래, 알았어.
1: 사연아!
0: 야, keep it down. 동네에서 지금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1: 사연아!
0: 저 봐, 동네 애들 다 짖잖아. Stop it!
1: 서연아!
0: Dude, come on, calm down.
1: 수지야, 서연아! 서연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점점 커지지만 승희는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한다. 답답해진 납득이는 마지막 방법을 제안한다.
0: There's only one thing left to do now. Confess. 고백해.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그래.
1: 그게 고백이야? She could think it means nothing.
0: 아이고야, 그걸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어. 곰이냐, 곰?
1: 사람한테 곰이 뭐야, 곰이?
0: Forget it. 내가 인수분해도 못하는 녀석한테 미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
1: Fine, forget it. 그만할란다.
0: 친구야. 친구야, 뭘 한 게 있어야 그만을 두지. You have to actually start something before you can quit.
1: I just want 서연 to be happy. 아, 그럼 된 거야.
0: 행복? 해피니스? 난리 부르스 치고 있네. 어이구. 잠깐만 있어봐. 해피니스가 P가 한 개인가? 잠깐만, H, P. 잠깐만, 네 개? 네 개 너 많지? H, P 두 개인가 세 개야? 몇 개야?
1: 진짜 나 학교 다니는 거 맞았어. 너 영어 수업도 한 번도 안 들었지 너. 아, 진짜 답이 없다.

0: 어,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와 진짜 근데 진짜. 어, 납득이. 어.
1: 아니 납득이는 정말 그 누가 연기해도 재밌는
0: 어, 근데
1: 캐릭터.
0: 근데 너무 재밌겠다.
1: 어, I love 네네네. that character.
0: 어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1: I mean, 어, also, I mean, this scene it just makes brings me back. 우리 PD님들도 첫사랑 생각나고 막 그러지 않아요?
0: 대답을 안 하네.
1: 아니
0: 네.
1: 근데 민수는 were you good at giving dating advice to your friends? 친구들한테 I mean, 연애 조언 좀 잘 해주는 편이었어요?
0: 일단 저한테는 안 와요.
1: 진짜?
0: That just goes to show you.
1: Interesting.
0: 왜냐면 저도 그 잠깐 그 했다고 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했나? 그럼 3학년 때까지 그냥 어. 그냥 뭐 재밌게 놀고 뭐 uh-huh. 공부하고 이런 애였어요.
1: Okay.
0: 4학년 때 나도 한번 연애 해볼까라고 했는데 and then I tried it.
1: Interesting.
0: Maybe like 2-3 months and then we both figured this is like awkward. 뭐가 조금 많이 불편하고 어색해.
1: So it was a mutual
0: 맞아요.
1: Breakup?
0: 네, mutual breakup. 네, 어 나도 이거 좀 아니다라고 해서.
1: Yeah.
0: And then I just.
1: That's so interesting because I feel like you would have had a lot of gal friends. 여사 친한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0: 생각보다, I mean 친한 친구들 다 이게 다 남자 애들이었고요. I mean I had like friends, uh-huh. 그 여사친 uh-huh. 여사친들이 있긴 있었는데, uh-huh. but never like. Like I could like you know 마음 털어 too right it was just all like guys for me
1: I see 네. I see
0: 그래서
1: yeah.
0: 부모님들 걱정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까지 저를요 이 되겠나
1: 아유 근데 또 아,
0: 보통 뭐냐면 like you know my parents they're like the older generation 그 딱 그 한국 이제 대학생들의 그 로망이 뭐 대학교 가서 진짜 뭐 연애도 막 하고 뭐 이것저것 막 you know like explore you know like basically You know, they're it's then when they're like actually like free adults, right?
1: Yeah. You know, but it reminds me of this saying, 뭔가 우리 그 사자성어의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릇이 이렇게 클수록
0: 네.
1: when it's a bigger vase or a bowl, it takes a longer time to fill it up. 그래서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우리
0: 저는 너무 컸어요.
1: 너무 네. 깊은 사람이라서 쉽게 연애가 시작되지 않았던 거죠.
0: Yeah. But you know the. Like, you know, that puppy love that you mentioned. And, you know, scenes from this movie where, like, they're in, like, you know, the hallways and, like, the lecture halls and everything. Yeah. 저도 이 영화 가끔씩, maybe once or twice a year, 그냥, you know, I have it on in the background on TV and I'm just doing other stuff.
1: 아니, 근데요, 우리 유저님께서 또, 민수가 납득일 줄 알았는데 하고 좀 아쉬워하는 것 같거든요.
0: 근데
1: so
0: 저는...
1: Can we get a little taste of 납득 in 민수's version?
0: 저는 이 말 없이 여러분, 이 납득이는요, 저는 딱 생각한 장면, 아마 여러분 생각한 다 그 장면입니다. 네. 그냥 비벼! 그냥 엄청 비벼! 네. 막 앞으로 비비고, 막 뒤로 비비고, 네.
1: And scene, yay!
0: 비벼.
1: 그래서 이제 비비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우리 각자 따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0: 네네네. 아시겠죠? 네.
1: I hope you enjoy that, 유저님.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those are scenes from Architecture 101. 건축학개론. So let's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1: All right, let's get into it. 일단은 그 명대사, 납득이 안 돼, 납득이. Okay, 여기서 납득은 when you accept something and understand something. So basically, I don't understand it.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데, we can say this. I don't get it.
0: Mm-hmm.
1: 이게 정말 여러 situation을 쓸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처음에 이제 BFM 라디오 여기 일 시작했을 때 우리 엔지니어님들이 그 편집 그 프로그램 가르쳐주는 방법 가르쳐주셨어요. 어떻게 쓰는지. They explained and explained. 근데 제가 좀 그런 쪽으로 기계치기도 하고 느리거든요. So I had to say, 엔지니어님, I don't get it. Can you show me one more time?
0: 그래도 혜연 씨는 배우려고 했잖아요.
1: 네네.
0: 저 오늘 깜짝 놀란 게 I won't say the name of this person. 근데 나 이분이랑 진짜 한 몇 년 동안 같이 일했거든요.
1: 네네.
0: I found out that this person doesn't know how to use the recording program here at BEFM. 깜짝 놀랐어요, 저.
1: Or maybe he or she forgot?
0: 아, 아니에요.
1: No, no.
0: 아니요. 진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배우지 않았대요.
1: Oh, I see, I see. Okay.
0: 자기 말로는 엔지니어님들이 안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 Okay.
0: 자기가 나서서 배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1: That's
0: 그래서
1: funny.
0: He just didn't want to get it.
1: Yeah, he didn't want to get it. Yeah. 근데 또 이럴 때도 많이 사용돼요. Sometimes people are making a joke. 근데 제가 이제 나는 이게 안 웃기고 왜 웃기지 할 때 I don't get it. I don't get that joke.
0: What's the point?
1: Yeah.
0: Right?
1: Also, 취향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I mean, recently, a lot of people were obsessed with that dessert.
0: Yeah.
1: The certain Dubai dessert.
0: Oh, yeah. Where did that go?
1: And let me, I'm going to be controversial here. I didn't get it.
0: Yeah, me too.
1: Yeah.
0: I mean, I...
1: Don't come for us. 우리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
0: 아니, 맛있었어요.
1: It's an example.
0: 아니, 맛있었어요.
1: But... But that much, I didn't get it. That huge became a sensation.
0: 왜냐면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뭐 마트나 뭐 빵집 가서 들려봤는데 와 하나에 막 7,000원, 8,000원씩 해서
1: yeah.
0: 그 정도? Right? I don't get it.
1: But 우리 PD님들은 you got it. Oh, they got it. Yeah.
0: 아, 근데 right. I got it later on when the craze ended. 왜냐면 I was watching TV and then you know big celebrity 그 전현무 씨 그 씨가
1: yeah.
0: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니까
1: oh, interesting.
0: 아, that's when I got it. 아, 그래서 비싸구나.
1: Maybe there's like an artisanal craft to it.
0: Oh yeah.
1: Yeah.
0: And I was like, oh, maybe that's why that it's so expensive the
1: All
0: way
1: right.
0: they price it.
1: Okay. 어, 납득이 안 된다. 또 다른 표현 이런 게 있습니다.
0: 네.
1: I can't wrap my head around it.
0: 어,
1: 좀 길죠. I can't wrap my head around it. 이게 직역하면 내 머리에 어떤 것을 감쌀 수가 없다? So,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너무 좀 이상하거나 복잡하거나 좀 충격적이어서 like,
0: 맞아요.
1: 너무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할 때 잘 쓰더라고요. Yeah. So, I can't wrap my head around how expensive gas has become.
0: Oh, yeah.
1: Right? 아, 이렇게 지금 기름이 이렇게 비싸진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0: 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 I think you could also use it in a situation like where you're trying to really like you know, oh, trying to get something through somebody's head. So you'd be like, you know, wrap your head around this. 잘 들어, basically.
1: 잘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해봐.
0: Please, wrap your head around this.
1: 그 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뭔가 이렇게 정보나 어떤
0: 맞아요.
1: 거를 이렇게 머리에 좀 싸듯이, 이렇게 뇌에 싸듯이 좀
0: 슬라임 같이 그냥 그 정보에 그냥 이렇게
1: yeah.
0: you just cover it, right?
1: Yeah.
0: 네.
1: 네,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연애를 할 때 이 첫사랑에서 약간 친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0: 아.
1: 그래서 친해짐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일단은 네. 누군가와 가까워지다, 친해지다는 What's the most common expression there?
0: Get close to somebody.
1: Right?
0: 네.
1: So, we got close during college. 우리는 대학교 때 친해졌어요. 이럴 수도 있고. We could also say become close to someone.
0: 네.
1: So, I mean, means that you and I became close through
0: 그쵸.
1: this segment.
0: 맞아요.
1: 그쵸?
0: And working together.
1: 우리는 이 코너를 통해서 친해졌죠.
0: 네.
1: 근데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서로를 또 알아가야 되죠.
0: 아,
1: right?
0: 그쵸.
1: Getting to know each other. Yeah. I mean, that part of it is exciting.
0: Yeah.
1: 뭐 친구 사이든 뭐 좀 약간 로맨스가 있든 getting to know someone, yeah. Right?
0: 맞아요.
1: That's so
0: I mean,
1: fun.
0: That's some people consider that the fun part.
1: Yeah.
0: And then when you know everything about each other, that's when it's like a little things get maybe a little shaky, right?
1: Maybe.
0: 할 거 다른데 it's like there's nothing new now.
1: I mean, you've been hosting this show now 2 years almost?
0: Yeah, 2+ years.
1: I mean, you've really gotten to know our listeners,
0: oh,
1: right?
0: Oh, yeah. 네.
1: 청취자들이랑 정말 서로 많이 알아가게 되죠.
0: 네.
1: Yeah.
0: 아마 이제 이 2년 넘게 네, 이제 소통하면서 잘, we got to know a lot of each other.
1: Yeah.
0: 저는 너무 좋은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 얘 좀 별로네 하고 깨달았을
1: no.
0: 겁니다.
1: They love you, 맞죠? 우리 민수 사랑하죠?
0: 네.
1: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친구를 사귀거나 아니면 boyfriend, girlfriend 사귈 때 처음부터 뭔가 너무 잘 맞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뭐가 딱 잘... 뭐 케미가 터진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냥 금방 친해지다 할 때는 네. hit it off.
0: Hit it off.
1: Yeah.
0: Mm-hmm.
1: So we hit it off right away. 우리 그냥 처음부터 잘 딱딱 잘 맞았어요.
0: 맞습니다.
1: Yeah.
0: 네. And they also say like we clicked. Right? 서로 너무 그냥 뭐 you know you had like similar you know interests, hobbies and whatnot. 너무 딱 만나자마자
1: yeah, yeah.
0: 너무 소통이 잘 되니까
1: oh.
0: we hit it off right away or yeah. we just clicked.
1: Yeah. It's so I mean oh, that's so beautiful when it happens.
0: 네.
1: 근데 또 한 5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늘 장난점이
0: 있어요. 어 그거 좋아해? 어 나도 그거 좋아한데 어 그거 좋아한다고?
1: 오,
0: 아, 오 좋아요. 네. 자 오늘 All Star Theater presents.
1: Yes.
0: We feature scenes from 건축학개론 Architecture 101. And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We'll see you back here.
1: 네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0: 좋아요. 자 여러분 in the meantime 전남의 취중진담.

0: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네네네.
0: 저는 가사가 하나도 몰라요.
1: 근데 완전 융합이 되었어요. 진짜 원래 오리지널인 줄 알았습니다.
0: 네네네. 네.
1: 우선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희가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타이머 탭인데
0: 네. 시작.
1: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뭐 지나라스킴님.
0: 지나라스키님,
1: 그나르스키님, 아오아이 또는 다시님,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는데요.
0: 네,
1: 유서님입니다.
0: 근데 네. 저도 이 유저 봤는데요. 네. 우리 유저님 이렇게 영어를 안 썼는데.
1: 그러니까요. 우리 그 새로 오신 유저님은
0: 네.
1: You're right. Trying to understand other people's feelings before focusing on my anger really helps because everyone has a different personality. 라고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글 유저님인가? 네, 다른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오리지널 유저님이 누구인지 조금 이제 심판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0: 네.
1: 그래서 빨리
0: 네. 유저님 솔직히 그 앞에 유저 이름 있고 그 네. 뒤에 따라오는
1: 그
0: 숫자들과
1: 그쵸.
0: 이 글자들 있잖아요.
1: 그쵸.
0: 모르겠거든요.
1: 1도 모르겠어요.
0: 네.
1: 진짜로.
0: 그래서 저는 딱 유저만 보고 딱 네. 우리 유저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유저 한 명 더 들어오니까 누가 이름 바꿔야 되는지 이 눈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1: 네네. 그리고 우리 그 고수님께서 그때 뭐죠? 우리 유서님이 오늘 그 생일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무슨 뭐 클럽 얘기가 나왔는데 고수님께서 클럽 아직 문 안 열었어요.
0: 잘 아시네요. 클럽 사장 아닐까?
1: 과연 그렇지 않을까? 네. 조금 생각해봅니다.
0: 단골 올 사장. 네. Or bartender.
1: 그럴 수도 있고요.
0: 네.
1: 네. 혹시 네.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0: 뭐를 부탁하려고 네네네. 지금.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서님께서 그러니까 원래 계셨던 글 유서님께서 이제 그 건축학개론 그거 연기하기 전에 설마 민수가 수지? 그러면 안 됩니까? 민수 씨가 수지할 수도 있잖아요.
0: 아니야, 진짜 우리 국민 뭐 첫사랑 네, 그 수지 캐릭터를 하면 아마 네. 더 욕먹었을 거예요, 제가.
1: 네, 이제 첫사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우리 유서님께서 또
0: 네.
1: 민수는 아내분이 첫사랑인가요?
0: 전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오!
0: 그 대학교에서 잠깐 했던 그거
1: 네네네.
0: It was awkward. 서로 너무 어색하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안 했던 걸로 하자라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진짜 사랑은 네. 아내분과
0: 네.
1: 이게 맞죠. 네, 이게 맞죠.
0: 여러분
1: 네.
0: I wish everybody experiences their 첫사랑 like this.
1: 네. 네.
0: 나 이런 거 싫어한데 나.
1: 네. 네, 그래서 타임어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1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0: 자, 문자 요정.
1: 네.
0: 했습니다.
1: 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킷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9: 스타 잉글리시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를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글로벌 보이스 1K 사운드, R&B 레전드 김조한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김조한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그 말이가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3: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a Bangsan.

0: 알려주려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0: 자, 비빔밥이 나왔어요. 그 손님요, 이거 억수로 매운데 먹을 수 있겠는겨? 아이고, 내 심이 걱정된대.
2: Finally, I'm in Korea and I get to try real K bibimbap.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0: 아이구야, 이거 억수로 좋아하네. 맛있게 드셔.
2: Thank you so much. Oh, this amazing food deserves a photo.
0: 인자 사진 다 찍었는겨. 그러면 얼른 팍팍 비벼가 드셔.
2: Look at this. So many colorful veggies and this red paste. It smells amazing.
0: 아이고, 참말로 말도 많다. 얼른 이 잘 섞어 보이소.
2: Wait, where's the rice? Isn't bibimbap supposed to have rice? Excuse me, I think there's no rice in this. Bob.
0: 아, 이름이 밥인가 봐. Hello, Bob. 인자, 잘 비벼 드셔. 밑에 요 밥 깔려 있으니까 이래.
2: Eat it? You want me to eat it now? Aw, but I still don't see the rice. Can you bring me some?
0: 아이고, 참말로. 어릴 때 밥 안 먹어 엄마한테 많이 시켜 먹겠다. 씻기 전에 빨리 드셔.
3: 저기요, 여기 계산 좀 해주세요.
0: 예. 잠깐만, 예. 갑니다.
2: Excuse me. Can you bring me a bowl of rice? Bob 좀 주이소. Bob!
0: 오늘 배워볼 표현. 잘 섞어 드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2: Mix well before eating. Mix well before eating.
0: Mix well before eating.
1: 비빔밥, 음료, 커피, 짜장면 등 섞어 먹어야 하는 식음료가 많죠. 그럴 때는 모두 mix라고 하면 됩니다. 잘 섞으세요는 mix well, mix fully. 위에서부터 아래로 충분히 섞어 드세요. Mix top to bottom 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잘 섞어 드세요. Mix well before eating.
2: Mix well before eating.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